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네.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오?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시죠.
0: 여기?
2: 네.
0: 들어와도 돼요?
1: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그런 뭐 더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네.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네네.
1: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특불 등급 이제 양지.
0: 오,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0: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 걸로.
0: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 소주라고 해서
0: 황금 보리소 네. 보리 소주
1: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 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황금 보리 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3: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0: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4: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4: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네. 진짜 소중한 거예요.
4: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4: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네,
4: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4: 아, 예.
0: 오, 너무 좋아요.
4: 맛있게 드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 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2: 혹시

0: 구경해도 될까요?
1: 그럼요. 타브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네. 스페셜하게. It's very special 네.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1: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0: 병안에.
1: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진짜?
1: 네. 오. 이렇게 여덟 개.
0: 여덟 개
1: 이걸로 나란히
0: 진짜 완벽하게
1: 예, 주입 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0: 진짜 신기해요.
1: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0: 바로 네, 이렇게 쭉
1: 네, 이렇게 쭉
0: 이제 내려갑니다. 시작 여행 시작 네, 네, 네, 예
1: 한번 해주시겠어요?
0: 자 오케이
1: 네.
0: 이거
1: 네 병씩 하시고 또 네 개를 집어서
0: 네 개, 자 세 개 그리고 세 개
1: 한 개 더
0: 하나 오케이
1: 그리고
0: 자 이제 이걸로
1: 나란히
0: 오케이 네. 잘 눌렀어요
1: 수입
0: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1: 나란히
0: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꺾는 거
1: 그리고 나열이 자동으로
0: 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1: 네.
0: 너무
1: 그리고 너무 이제 신기해요.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네, 포장하고 박스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1: 세 개로.
0: 거예요
1: 세 개로
0: 아, 해외에서도
1: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1: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한국물이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 네. 그냥 이거 저는 고기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좀 돈 주긴 한식 불고기
1: 천상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 네, 우리 가봅시다. 아. Oh my God,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불고기.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간장 and 왕금 보리 소주.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왕금 보리 소주. So let's start with the 배. I will do medium small dice. 배, done. Now, catnip.

now all together. And the spring onion. Done. Now, plate it.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여기 은기가 엄청 많아요. 우와, 이게 무엇인고 엄청 크다, 진짜. 우와,
2: 물이 한 3,600m.
1: 3,600m.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 우와.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2: 그래, 양념. 맞습니다.
3: 저는 이렇게 큰 가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피자 들어가면 그냥. 용기 피자가 되는 건데.
1: 어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3: 아이고, 내 용기. 아,

0: 바다다.
1: 바다네요.
0: 울산 바다.
1: 그러니까.
0: 아,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1: 어제는 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지, 어제는. 네.
0: 아니, 그래도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오늘 몰랐던 또... 게 많죠?
0: 네?
1: 몰랐던 게 많죠?
0: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1: 오늘 바다부터. 이제 여기 송정에 네. 이제 어촌 정주어항이거든요, 여기가. 이곳에 네? 이곳에 어민들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네. 어촌 정주 어항이라 그런대요.
0: 아,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큰 광역시인데 이런 작은 폭우랑
1: 그러니까 막... 오히려 광역시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런 어촌들까지도 다 그 시 경계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0: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그럼 송정, 네, 송정 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송정, 송정항.
0: 송정항.
1: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네. 또 이곳 바다를 생활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네.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해녀?
1: 네.
0: 여기 해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0: 진짜? 네.
1: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해녀들의 삶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네.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0: 체험까지?
1: 네.
0: 아, 저 운동을 하고 왔었어야 되나.
1: 아, 펌핑업, 펌핑업.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2: 진짜 해녀야.
0: 그러니까요. 네. 와,
2: 지금 이렇게 뭘 이렇게 벌써 하고 계세요?
1: 아, 물에 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0: 준비?
2: 네.
0: 아, 그러면 저희도 저희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1: 네.
0: 저희도 같이?
1: 예, 예, 예.
0: 같이 가도 돼요?
2: 이 예, 예. 바다에 가면 예. 뭐가 있어요?
1: 소라. 전복, 네. 해삼,
3: 설아, 네. 전복,
1: 해삼,
4: 생선게,
3: 생게,
0: 생게. 뭐 낙지, 문어 이런 건 없어요?
1: 아, 다 있어요.
0: 있어?
1: 예예. 예.
0: 돌문어도 있어요.
1: 돌문어도 있는데 그걸 좀 보기가 힘들어.
3: 아, 그치 힘들지. 아.
1: 그 제수 좋은 날은 이제 해외로 가면 낙지도 문어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뭐 어떤 날 안 볼 때는 시야 때문에 안 볼 때는 안 보고. 아,
2: 와, 이 납덩어리. 여기 그러면 네. 수심이 얼마나 되는데요?
1: 수심이 좀 깊은 데는 뭐 2m, 3m 되고 해녀들은 보통 뭐
2: 5m 정도 들어요.
1: 5m까지는
2: 못 가요. 아, 그럼 한 3, 4m 정도.
1: 3, 2, 3m. 3m 예. 2, 3m 정도.
2: 수영 해 보셨어요?
0: 어, 저는
2: 해 봤죠.
0: 어, 가련 국민학교 수영부 출신입니다.
1: 해녀보다 더 또 잘하는
2: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네. 아니 바다.
1: 바다.
0: 아, 바다. 네.
2: 바다.
0: 네. 바다. 바다 수영은 또 제가 또 저 외가가 또 저기 해운대.
2: 와. 해운대요. 아. 아.
0: 방마다 또 가가지고 빵 막 우리. 아. 그나저나 네. 주호 씨야말로 진짜.
2: 저는 이제
0: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2: 저도 이제 바다 수영했었죠. 네. 네, 바다 수영 좋아하고.
0: 스킨스쿠버
2: 예전에 네, 하시고. 스킨스쿠버도 뭐 잠깐 네, 이렇게 단걷기만.
1: 어, 오늘 잘하시겠네 그럼 조금 그래. 깊은 데 가도.
2: 아, 갑자기 그런 말 해놓고 그런 말 못하면 안 되니까.
0: 맞아.
2: 진짜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골라 입으면 돼요?
1: 예. 와. 또 한복.
2: 와, 한복.
0: 네.
2: 아, 자 사이즈. 엑셀라지.

0: 수경은 수경은
1: 있습니다.
0: 수경 이거 숟갖고 닦으면
1: 오이씨
0: 뭐야 이거 많이 안기거든요.
1: 이게 4kg 맞아?
2: 성에 끼는 게 수구로 깎이면 수구로 닦으면 좋아져요.
0: 예, 방지하는 거.
2: 아, 진짜.
0: 지금 한 88.
1: 4kg 아닌데 이거.
0: 몸이다 이제.
3: 근데 안 헐렁하겠다.
1: 야.
0: 이거 여기 가지고 4kg 그거 하니까 무거워요. 원래는 사관이라니까
1: 이거. 10kg 되는 거 같은데.
0: 사관 같은 뭐 10kg. 18개 20kg 또 아주 막 이거만.
1: 아, 진짜.
0: 아이고.
2: 형님 오늘 수고하시네.
4: 삼형아 저쪽아.
2: 야 이거 들어가죠. 바구니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아. 네 들어갈게요.
2: 중불도 지금 바로 들어가는구나.
4: 아이고야 물 또 흐르는데.
2: 강하게 키워주시라고.
1: 이야 차갑다.
4: 차갑다. 차갑다 시원하구만.
1: 아유 동해바다였지?
4: 그래도 복 받았네. 오늘 이 시야가 참 좋네.
0: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아.
1: 그죠?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 허벅지
4: 미안해 빨리 빨리 왔어요.

0: 와, 여기 뭐야, 뭐야? 고기가 엄청 많아.
1: 맞아, 일단 우리 고기 사실 거기 맛있어.
0: 네.
1: 여기 거기 이거 좀
2: 내가 이제 물 내가 이거

0: 됩니다. 선보, 선보.
1: 저 뒤에 발진이 됐어요.
0: 어. 아, 진짜 발진 선보.
1: 그러니까 되게 좋은 데 안 살고 있어요.
0: 네.
1: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면에 사끄러운 데 들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1: 예, 선보.
0: 보일팀 이런 데서 방금 해줬어. 오. 이야.
1: 나

0: 쫓아 다니면 낚아주셔.
1: 나름이 없어.
2: 이렇게
1: 힘들어. 아, 4,000원이. 야, 내가 지금 도포에 내달려.

0: 계속 것 같아. 계속 것 같아.
1: 약간 뚫어졌어.
0: 그니까.
2: 해야겠다. 딱 고추가 더 있지? 이 손 껴서. 한 번에 반기네.
3: 검색한다. 안 뚫어져.
4: 그니까 되게 쉽지 않네. 다른 것도.
5: 어, 새우. 여기 묵은다, 묵은. 묵은. 고래 같아, 고래. 어?

0: 밖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덕이 있으신 풍채였는데 아, 불속에서
1: 오케이

0: 하나는 다시 잡으라고.
1: 진짜 우리는 잘 찾기도 힘든데.
2: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0: 화이트가 같아나니까 하나 보여.
2: 거의 8개트로 돌려도 그냥 잠깐 그럴 수 있어.
1: 야, 이렇게 물질 하시면 하루 몇 시간?
0: 4시간, 6시간이에요.
1: 아, 5시간, 6시간?
0: 오래 한다.
1: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잡으시면 일당이 얼마 정도 버실 거예요?
0: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고.
1: 모르고.
0: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잡는 날도 있고.

0: 조금 더.
1: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0: 먹으러 가라. 예. 아. 아 무거워.
2: 지금.
3: 아따. 되겠다.
4: 이렇게 다 우리가 잡은 것 같구만.
3: 와. 야. 아저씨 맛있겠어.
2: 아, 저 아리 굵어, 아리 굵어.
4: 제가 좀 더 작네.
2: 아리 굵어.
4: 이거 봐.
2: 성게.
4: 우와. 아, 성게. 자연 성게.
2: 와. 오. 야, 이거 맨손으로 잡으니까 진짜.
4: 잘 익네.
2: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잠깐 들어갔던 건데도 야,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 날 것 같아요.
5: 네, 칼로리 소모는 심하죠. 그 날이 또 좋을 때는 괜찮은 게 없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힘들죠.
2: 아, 아니, 이게 되게 잔잔한 것 같았는데
5: 예.
2: 생각보다 물살이 세더라고.
4: 예. 이렇게 쓸려가지고.
6: 물살이 세고.
4: 그래서 한 대 찧었어요.
2: 너무 져가지고. 아, 아파. 그러니까 바위 틈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계속 이렇게 돼요.
6: 예,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체험 안 해보고는 해녀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진짜 한번 들어가봐야지.
2: 그리고 어떤 작업인지. 이 전복 따는 게 너무 어렵네요.
6: 어렵죠. 한 방에 이래 보고 한 번에 딱 당겨야 되지. 두 번 이래 만지게라면 돌에 딱 붙어 안 떨어져.
5: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2: 아니 나는 이쪽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물속에서 너무 우아하셔. 이렇게 쫙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나는 진짜 바다 사자나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
6: 결국 또 바다 사자 얘기를.

0: 아, 별명이 바다사자예요?
1: 바다 물개를 해야 돼, 그냥.
2: 물개? 아, 어머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물개보다는 좀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시잖아요.
3: 그래도 인형 살 정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진짜 사진 찍으러 가면 한 1.1을 괴로워 찍는다고. 근데 오늘은 뭐, 괴로워 해도 괴로워.
2: 아니, 근데 저게, 이 체형이 또 물속에 들어가시니까.
1: 날씬해요, 그래도.
2: 엄청 날씬해요.
1: 저거 엄청 잘 짜는
4: 아주한번 들어가면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세요?
3: 한 몇 시간은
1: 서너 시간씩, 예, 예.
3: 생계에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직장 가듯이 우리 돈을 생각하고 다 우리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2: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촬영 끝나서 이제 자 갑시다 하는데 계속 돈 벌고 계셔 또 이거 이만
4: 들어온 김에 들어온 김에
3: 예.
4: 아
3: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4: 저 이제 저희가 다른 걸 한번 먹어보러 할까요?
1: 네
4: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2: 배가 고픕니다
1: 예.
4: 초고추장 있네
1: 예.
4: 아 초고추장도
3: 초고추장도 좋고 참기름도 좋고 다 있어요
4: 아 좋습니다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우리가 잡은. 그렇죠. 그렇죠. 전복과 뿔소라. 그리고.
2: 네, 우리가 잡은 건 여기에서 한 요만큼 5분의 1?
1: 3분의 1.
3: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한 다시 보이소.
1: 네. 일단 먹어보고.
3: 성게 맛이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좋을 거예요.
4: 바다 한 상을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2: 성게는 신선해야 되거든요.
4: 예, 예, 예.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려니까 그래갑니다. 와.
3: 요새 이채철.
1: 완전. 와.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4: 바다로 통째로 다 드시는 거네.
2: 맞아.
1: 네. 고소하고
2: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크리미하고
1: 약간 크림. 크림 맛.
2: 와. 약간 우유 같은 맛도 있어.
3: 네. 더 다시 보고 온다. 그다음에 전복도 말 한 번.
1: 전복. 전복을 일단은 그냥 한번.
4: 와. 기름 날게요.
3: 이거 자연산이라는.
1: 와, 이렇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
3: 자연산이니까.
1: 네.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2: 전복이.
1: 아, 씹을수록 더 맛있는데?
2: 네, 입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너무 연해서.
1: 아니, 씹을수록 바다 냄새랑 이 단맛이 엄청나네요.
4: 네네. 아니,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다. 하나 한번 먹자, 그러면.
3: 네. 너무 맛있겠어요,
1: 이거. 네, 뿔소라.
4: 맛있다.
2: 근데 맨날 이렇게 드셔도 안 질리시죠?
4: 네, 안 질리죠.
1: 뿔소라 대박. 예. 너무 맛있다.
4: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다 민달팽이 군소.
2: 군소.
1: 네. 군소.
4: 예, 예. 식감이.
1: 달팽이에요?
4: 예, 예.
2: 이건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나요?
4: 아니, 이거 진짜 여기도 많이 나요.
3: 예, 예. 많이 났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4: 근데 사람들은 뿔소라도 제주도에서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기도 많이 나요.
2: 야, 이거는.
4: 맛있어. 식감이 쫄깃해. 진짜 맛있어요.
2: 야, 이거 확 떠오른다, 이거.
4: 얘는 아무 곳에 가서 드실 수 없는 것만 튀기지 있는 거야.
1: 아니, 네.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바다 냄새가 난다. 전체적으로 향이 되게 바다 향이
2: 나. 이게 조금 더 어른의 맛이야.
4: 우리는 이거 시골에서는 이거 제사상에 산적으로 다 올라가.
1: 아, 이게?
4: 얘는
1: 어. 뭐예요? 약간 국도 아니고.
4: 국찜.
2: 한번 끓이고 계시더라고.
4: 국찜이라고.
1: 국찜?
4: 네.
3: 고동, 작은 거, 소라 말고 작은 거 있죠. 그거하고 백에 딱 붙은 딱개비라고 또 있어요. 그거하고 넣고, 그리고 이거 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큰 일치노 주로 많이 해요.
4: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큰 행사 할 때 이런 걸 이제.
2: 아, 그렇죠. 이 맛이야, 이 맛.
1: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이거. 향 이거 방아향?
4: 방아향.
1: 그죠? 네. 방아는 이쪽에만 아예 먹는 거잖아요.
4: 경상도에만 방아. 네.
2: 근데 또 여기 방아라고 하면은 또 안 통해. 빠이.
4: 빠이뿌리.
2: 빠이뿌리.
1: 이렇게 어려워. 처음 먹어봤어요.
2: 이게 정말로 경남의 향토에 맞

0: 맞아요.
1: 와, 왜 이런 거를 서울에 안 주지?
2: 근데 이거는 방안일 것 같은 데는 저 전라도 쪽이나 윗지방에는 안 드시잖아요. 향이 강해요.
3: 아, 이거 진짜
4: 안 먹어요. 응.
3: 경남이야, 경남.
1: 여기만 하시면 경남 여기만 맞아. 있는 거야.
2: 응. 그 서울에 가서 이거 가게 하나 차릴까요? 드시나요?
1: 어, 하시죠, 하시죠, 진짜. 안 갈시대. 아, 아, 그러면 그 해녀 하시는 분, 해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한 40년 정도.
1: 와, 40년?
0: 네. 뭐 하루 이틀 간 거는 그 앞전부터 나가고.
2: 둘 다 중학교 친구예요.
1: 중학교 친구?
2: 네.
1: 대박.
2: 어째 시집 오다 보니 또 여기 오고
1: 또 같이
2: 먼저 오가 있대요.
1: 아니 니도 여기 왔나?
3: 그럼 어릴 때도 여기 바다 들어가서 놀고 그러셨어요?
2: 그렇죠. 어릴 때도 무슨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 타고.
3: 그러면 바다가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옛날이랑 비교해 보시면.
2: 그렇죠. 많이 보이죠.
3: 어떻게 달라졌어요?
2: 우리 어릴 때는 보면 해초 같은 거라든지 고기 같은 거 물밑에 들어가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보기가 힘들어.
1: 아니 여기가 생계잖아요, 그죠?
2: 그렇죠. 예. 네.
0: 그래 직장이라 바다 갔다 오면 나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오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해도 우리 직장이니까 또 날이 좋으면
2: 눈만 뜨면 바다 보면 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1: 아, 아직도?
2: 예. 네.
1: 와.
0: 그거 뭐 돈이 생기니까.
2: 그렇지.
0: 힘은 들어도 갔다 오면 뭐 돈이 이제 생기고 또 자식들한테 구애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가 터지니
2: 좋은 직장, 정년퇴직도 없이 내 하고 싶은 말고 진짜
3: 말씀하니까 좋다.
2: 예, 좋은 직장이잖아요.
1: 그러면 여기는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0: 한 30명 정도.
1: 아, 진짜?
0: 네.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80몇 살 되는 분들은 작년부터
1: 이제 힘드시니까
2: 예.
1: 아, 나이가 있으시죠.
2: 그분들은 고향이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1: 제주에서?
2: 제주에서 어릴 때 여기 나와 버리러 나와가지고 네. 20대 때 네. 좋은 아저씨들 만나가 결혼해가 정착해 살고 있어요.
1: 그 여기서?
2: 예예. 예.
0: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1: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해녀들도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을 것 같아.
2: 예예 예, 있어요.
1: 있어요?
2: 예예. 예.
1: 그러니까 왜 잘 잡으신 분들은
2: 상군.
1: 상군.
3: 군. 상군.
1: 그럼 그 다음은
2: 중군.
1: 아, 상급, 중군, 하군.
2: 하군.
1: 아,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2: 우리는 상군.
1: 아, 당연히 뭐 여기 당연히 뭐 상군이시겠지.
3: 우리는 상군이시... 우리는 초짜.
2: 똥군.
3: 똥군.
2: 초짜로 얘기해서 똥군.
4: 우리는 뭐 전북 똥군도 안 돼.
3: 아, 그래도 군자 돌림 넣어주시는 게 어디야.
1: 아, 그러네. 똥군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 똥군이 잡아온 거 좀 더 먹어요.
3: 똥군은 그냥, 예, 형.
1: 이거 밥도 그냥. 저희 해주시는 거죠?
2: 네. 와, 이거 특색이 찰밥이구만, 찰밥으로.
1: 찰밥으로. 아,
2: 네.
0: 직접 손으로 다 지은 농사예요.
2: 네, 여기서 다 농사 지은 거. 많이 드세요.
1: 아, 이거 되게 신박한 맛이네.
3: 순서 이게 진짜.
2: 순서 이게 남자들 정력에도 좋다. 많이 다 드셔.
1: 와, 근데 이번에는 계속 바다 향기가 나. 아, 아, 뭐였어.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그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 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중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

0: 얘기죠. 정말 싫고 과학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볍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는 좀 그 시간의 범위가 좀 모호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로 실려 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그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험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인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걸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다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디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0: Ah, 진짜 세종대왕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천 개, 7천 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이너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Today,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is Gil. It's an animation based on author Ku Byung-mo's steady seller, Agami. It tells the story of Kun, a boy who survives drowning to death by developing gills, and a story of the people in his life. It is a work that has been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Unseen's 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Director An Jae-hoon directed the work by adding imaginative elements to the original story. Actors Jung Hae-in, Lee Chung-ha, Kang Han-eul, Yoo Jae-myung,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하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9: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It's the deep of night.
10: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0: Hed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10: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0: In her hazy state, she know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10: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나는 괜찮아요.
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un, the merman, vanishes from Hed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ed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ha.
11: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1: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걸요.
0: From him, she gets to hear about Kun's past. The timeline moves back to a long while ago.
4: 호수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3: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4: 둘러보고 올 테니 어서 자가라.
0: Young Kang-ha and his grandfather live in isolation by a closed-off lake. One day, while looking out on the water, grandfather sees that a car has crashed into the lake.
4: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산 사람을 건지긴 글렀구만.
0: It takes him a moment to discover and pull a boy out of the water.
2: 아가, 정신 차려봐. 아가.
0: That boy is none other than Kun.
3: 건축이 이상하네.
0: Kang-ha realizes that Kun is no ordinary bo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They're not wounds, but gills that had formed spontaneously to save the boy from drowning.
3: 어째서 물고기?
4: 자꾸 물가로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잘하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3: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라고 환장했나? 진짜 물고기 아니야?
0: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6: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un grow into young men.
9: 야, 그만하고 빨리 나와!
6: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un. They live a quiet life.
11: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6: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It is Kangha's mother.
12: 아버지, 애는?
7: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6: Inyoung,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on.
12: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6: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7: 보면 모르냐?
8: 누구 왔어?
6: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13: 나가면 안 돼요!
14: 누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13: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14: 네가 날 망쳤어.
6: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13: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7: 다 나 때문이야.
6: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15: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도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옮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6: The cast is impressive. An chose actor Jung Hae-in for Kun as the voi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15: 도경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6: Actor Kang Han을 acts the voice of Kang Ha, Gon's friend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6: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6: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7: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6: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Ku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18: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곳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6: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The character from Gi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ay's stor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6: A child who grew gills to survive a deadly situation.
11: 고는 저로선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6: The mutant Kun, who is most himself in the water, but so lonely. Actor Jung Hae-in lent his voice to Kun. Modulating vocal pitch and breath, He is said to convey deep, rich emotion in each line of dialogue.
8: 본을 연기할 때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에 남아있는 말 끝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6: Witness a heart-wrenching coming-of-age story shared by 정혜인. A meeting of K-literature and K-animation. This is the animation movie, Gear.

기존 뮤지컬이랑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니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빔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천둥에 비친 검은 광채 삐죽삐죽 나온 다리들 거기에 보이는 솜털 같은 무언가.
3: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0: 이 망할 놈의 벌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놈이 제 집을 막 헤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묘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0: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2: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만난 거

0: 자, 이 5번 중에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9볼트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호니까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 수거함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올가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안녕하세요.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Hey, Wonjin.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1: What?
0: It's the day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1: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0: Did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yet?
1: 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0: right.
1: 8일. 이래 봬도 효자랍니다.
0: Okay, what a good boy, Wonjin.
1: 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요?
0: Yep. Well, in Korea, we celebrate Parents' Day every year on May 8th. It is the 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1: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1: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0: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1: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0: 네.
1: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ll satisfy your eyes and ears.
1: 네, 물론이죠.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큐! 야! 오케이, 오케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 해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후이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후이스 씨는 저의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 앨범인데요. 음? Don't Mind Me 그리고 후이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스 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1: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4: Go.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신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서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고

0: 잘 보인다.
1: 막혀있는데?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가 보이네.
0: 나는 예 무가더다.
1: 예.
0: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예.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1: 예.
0: 1950년 9월 15일.
1: 네.
0: 인천 상륙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1: 예.
0: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작전.
1: 오.
2: 와. 칼칼한 맛 딱 봐요.
3: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4: 여기는 84년도.
5: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6: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후회 안 해야 될 것 같아.
0: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1: 아, 해장국, 국밥.
0: 근데 뭐뭐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1: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0: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1: 북어?
0: 북어!
1: 맞췄어요, 바로?
0: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1: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0: 야, 안동 갈비.
1: 갈비 해장국?
0: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1: 빨간색? 빨간색 배요?
0: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1: 네 알죠 알죠.
0: 그냥 뭐 들어가?
1: 선지.
0: 정답.
1: 선제장국.
0: 선제장국.
1: 선제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0: 별로 싫어합니다.
1: 어, 괜찮을까요?
0: 그 선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1: 어,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0: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1: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0: 여기요?
1: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0: 인천.
1: 말해.
0: 아, 그 여기야?
1: 말해.
0: 아,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 형한테 전화한 데구나.
7: 여보세요.
0: 말해다오. 말해다오. 말해다오.
1: 기억이 좀 나시나요?
0: 야, 어두워서 그래.
1: 아유, 다 네?
0: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썰어서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썰어서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1: 뭐죠, 또?
0: 인천 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자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1: 전혀
0: 쪼미 나왔어.
1: 네?
0: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1: 알죠, 알죠.
0: 원로가 계십니다.
1: 네네.
0: 대한민국 최초의 랩일걸?
1: 아, 진짜요?
0: 그럼.
1: 아.
0: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1: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1: 쫄쫄쫄.
0: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1: 아, 진짜요?
0: 노포니까. 네.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나눠보도록
1: 네, 하겠습니다. 네.
0: 갑시다.
1: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0: 자, 제가 선지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1: 그건 맞죠.
0: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 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1: 선지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좀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0: 나고.
1: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전 선지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저녁 무게에서 먹은 것 같은데.
0: 안동?
1: 네, 그...

0: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1: 그러니까
0: 정말.
2: 근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1: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1: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1: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0: 여기네.
1: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우스트리아에?
0: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나 멤버이랑 아니 손님 차 좀 대라 대라고 좀.
1: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 알아요.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2: 잘 알지.
0: 저희 줄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죠.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 네. 노래 한 곡 제가 또.
0: 인천 앞바다에 선지국이 떠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뭐 뭔지 아시죠?
2: 예.
0: 예.
1: 아시는
0: 분. 소한 반응이네요.
1: 잠깐, 예. 그냥 착 쳐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0: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가.
2: 우리는 여기 농사를 가마도 수직어 있는 데서 저다가 뭐 고추며 뭐 야채 한 70%를 다 수거해줬어요.
0: 아니 해장국집인데 고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2: 여기는 김치석도 다 담가서 하지.
0: 오. 근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7월 31일 방송인데? 그 시청자분들 한 달 뒤에 와야겠네. 어우 장독!
1: 와... 아니 선지국집 안 같아요. 무슨 고급 한정식집 같아.
0: 대박이다. 이게 다 재산이야.
1: 그니까.
0: 누가 안 훔쳐가나 이거?

0: 사장님. 아유, 바쁘시.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어? 우와!
2: 이렇게 상에 우리 같이 나가 밥해드리다
0: 김치 드리다 직접 담그신 거죠?
2: 네네. 그리고 농사 진 거예요, 이것도. 어? 농사 짓는 거.
0: 농사 짓는 거예요?
1: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2: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이거 뭐야? 고추수화.
2: 고추. 아. 요거는 이제 고추 따서 절임.
0: 와. 이것 때문에 8월 한 달을 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진짜 맛있겠다. 아우.

0: 그 전설에 재배한. 와. 와, 진짜 맛있다. 짜기만 하면 못 먹을 텐데 달짝지근함도 있어요. 그 고추향도 있고.
1: 안 맵네요? 김치맛, 김치맛 같다.
0: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제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1: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거 같고.
0: 그치? 어우, 맛있다.
1: 씹는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0: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하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넣고 꺼내다가 이제 무치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홧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진짜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1: 그래서 시꺼먹구나.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 냄새.
1: 응, 전 냄새. 고소한 냄새.
2: 아, 맛있는 전이네.
0: 진짜 잘한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요.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네.

선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루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부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건 진짜 맛있어. 아우.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1: 와, 전 진짜 맛있다.
0: 2026년 먹은 전 중 1등.
1: 전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0: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2: 아, 이거 귀한 집이다.
0: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소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1: 또 화날 것 같은데?
0: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1: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0: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1: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0: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3: 괜찮으세요?
0: 다 팔아요?
3: 안 팔아요.
1: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3: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1: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0: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단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돼.
1: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0: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이냐.
1: 기대된다. 우와.
0: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1: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1: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1: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3: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세트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

0: 진짜 메밀 묵은지를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도 하신 것 같아.
0: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시는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네.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킥인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네.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음씹을수록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2: 국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1: 고소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얘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쭉 들어가고.
2: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1: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잖아요. 아.
2: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1: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긴 아니. 체감이 확 돼요.
1: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돈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0: 이야, 대박이다.
3: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관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친구
2: 맞추시겠어?
3: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2: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힌트. 도둑이야.
3: 도둑이요?
2: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뭔 도둑이죠?
3: 밥도둑.
2: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끝!
3: 네?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누군데? 어, 나오신다고?
2: 누군데?
3: 연정훈 씨?
2: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3: 그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으로.
2: 뭘로?
3: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2: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3: 아, 그 도둑 아니에요?
2: 그 도둑 가, 그럼.
3: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2: 가자.
4: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기러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의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0: 헷갈렸지?
1: 아니.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말죽거리.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나. 네, 벗어 주세요. 우와, 좋다. 어, 좋네.
3: 올.
1: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3: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 그러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1: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봉복이시죠?
3: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1: 지금 전딱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3: 선지전.
0: 선지전.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0: 이거 대학생 사람.
1: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0: 한 살.
1: 네?
0: 어?
1: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에게 믿기지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넙.
2: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3: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한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3: 아, 오래된지.
0: 완전 노포만 줘야 돼.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인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찾다.
1: 네, 맞아요. 이 집이. 그 떡볶이 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 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죠, 학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네. 아,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전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관현무계의 골목 좋아합니다. 아하.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1: 아, 멋지다.
0: 골목

0: 취해.
1: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0: 생.
1: 와.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2: 아, 돼 있네.
0: 양보 하나 맞출래?
1: 양보.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지금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4: 여기.
3: 아, 여기에요?
0: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4: 사장님이세요?
5: 사장은 아니고 주인이에요.
4: 아, 주인이세요?
6: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5: 들어가서 물어봐요. 젊은 친구들이 더.
4: 아니, 주인 아니세요?
5: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4: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4: 오, 안에가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곽규부하고 같이 먹는 거, 세 입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1: 네네.
4: 네,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메뉴도 진짜 오래됐다.
1: 근데 명조체로 써있어.
2: 메뉴 이런 거나 이런 느낌이 맛집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3: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금잖아요. 그래도 이래요.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로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가 평일에 학생들이 더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근처 직장인들이랑 상임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찐이네.
1: 여기서 오래 되셨으니까.
2: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3: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많이 드시고요.
2: 쫄면 군만 돈가스.
4: 저는 쫄면 군만도
0: 너무 좋은 걸?
4: 돈가스 해서 나눠 드시죠.
2: 돈가스? 남자 돈가스?
4: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2: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0: 왜 안 늙어?
4: 예?
0: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2: 요거 안 하죠?
4: 많이 하죠.
0: 네? 근데 왜 안 늙어? 머리도 네? 안 빠졌어.
4: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0: 우와, 뭐야.
4: 왜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4: 아니, 그래도 영향은 있죠.
0: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4: 어...
0: 왜 그런데? 네?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4: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0: 오, 거의 다 좋아해요.
4: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0: 오, 네. 잘 어울린다.
2: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4: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재밌네?
0: 그래서 그거 멋있다, 그게.
4: 요렇게 저렇게
0: 술이는 의미 1일입니다, 오늘.
4: 100일?
0: 네네.
4: 오, 제일 힘들 때네.
2: 공감 많이 하네.
4: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2: 나만 에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4: 남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0: 그럼 섭섭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4: 미안해 해야 돼요.
0: 저도 일하는데.
4: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2: 아니, 너는 글로써.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4: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2: 아니. 안 돼, 그거.
0: 아니야, 아니야.
2: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4: 응.
2: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0: 그렇구만.
2: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0: 와,
2: 미쳤다, 이 냄새.
4: 이게 그거군요.
2: 이게 그거야.
4: 딱 봐도 만든데요?
2: 이게 불규칙하잖아. 뭐야. 조그맣게 만드셨나 봐, 이렇게.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딱 한 입,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 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길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기본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 속이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려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너무 좋지 않아요?
1: 부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부추 향이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부추가 팔이야, 팔. 집중해.
2: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사라지네. 중독성 있어. 저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네. 주시겠어요? 늘 있는 일인가 봐.
0: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2: 무조건 먹어야 되는. 자녀들도 오. 와 클래식이다.
0: 어이 돈가스 맛있겠네.
2: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예요?
3: 네.
0: 옛날 경양식. 아.

0: 뭐 맛있나요? 40년 내내 이거 거예요?
1: 네.
0: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1: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0: 아, 이게 메인이구나. 네.
2: 진짜 맛있다.
3: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뭐?
2: 만두를 만드세요?
3: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0: 아, 아버지, 어머니랑?
3: 네.
2: 명절 이런 때요?
3: 아니요, 아니요.
2: 그냥요?
0: 그냥.
3: 오.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또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0: 뭐 넣어요?
3: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2: 꽁만두.
3: 네.
2: 아, 강원도 넣고
3: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0: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야 쫄면 이렇게 맛있어.
2: 너무 좋다 이거.
1: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2: 면이 달라요.
1: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2: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인위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3: 그 쫄면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좌우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제일 주재료가 고추장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식초도 넣고 뭐 가전 양념 넣고 그래서 버무리는 거예요.

0: 매워.
1: 매워 이게?
0: 이건 매워요.
1: 와 매워.
0: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1: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단맛이 들어서.
0: 다른 드러머보다?
1: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요.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가요.

0: 두 개의 콤비네이션이
1: 여기 최고죠.
0: 엄청 좋네요.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2: 응.
0: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짝 찍어가지고 먹는데 와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2: 있어요.
3: 얘 누구야?
0: 누구지?
2: 누구야?
4: 저예요.
0: 네? 뭘 자유예요?
4: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4: 월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 미국 유학했어요?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1: 그러니까.
0: 아니 나오는 기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4: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4: 오!
2: 이렇게 차이가 나나?
0: 아이고 내가 갖다 붙이지.
1: 왜요?
2: 작년 될까?
4: 요때가 이제 그
0: 얼짱
4: 그때 나온
0: 아 골든벨.
2: 조정 골든벨.
4: 네 골든벨도 나온.
0: 그냥 말죽거리 잡았는데요. 그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2: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4: 왜 뭐 네, 많이
2: 명함 많이 받아드죠.
4: 쓸걸요?
2: 난리 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0: 그지? 뭘 점검을 해요? 아이고.
2: 아이구라니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0: 수능도
2: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 씨와 하면 못 맞출 거야.
0: 고등학생 없어요?
4: 왜? 아니 입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4: 야
2: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0: 어,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2: 그럼
4: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 아 안경으로.
4: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2: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0: 아.

0: 고등학생입니다.
1: 아, 진짜?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 같이 생하네.
0: 초등학생이고 얘가 중학생입니다. 오,
2: 거짓말.
0: 얘가 고등학생.
2: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0: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우 씨. 와. 이런 얼굴. 에?
1: 네. 네.
3: 자를까요? 응.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0: 와, 얇은 돈가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1: 요 구성도 옛날 레트로.
3: 추억의 맛.
0: 옛날 돈가스.
3: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2: 아,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0: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
2: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0: 역사가 느껴지잖아.
1: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0: 네, 맞아.
1: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쩔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2: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0: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야. 이렇게.

0: 좋은 작품도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2: 어? 어? 네. 그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아.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예요.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셋이서예요. 근데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석 선생님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0: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저는
2: 따뜻하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워.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0: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
1: 네, 네.
0: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2: 리허설 막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1: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0: 한 끼도 가능하죠?
1: 아 그럼요.
0: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1: 네.
0: 왜냐면 또 가야 돼 노포가 있습니다.
2: 아.

0: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다면서요?
1: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아,
2: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란 거예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2: 이런 애들 있다.
0: 그 친구도 안 됐지.
3: 그 친구는 안 하죠.
2: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0: 네, 맞아요.
1: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0: 아,
1: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하셔가지고
0: 어머 네, 우와
1: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0: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1: 반대 많이 하셨죠.
0: 아 왜요? 쉬운 길 아니다?
1: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이제, 아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2: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0: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2: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1: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0: 가인 씨 생각도?
1: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0: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2: 이제 막 작품 많이 하기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전우희는 뭐 그렇게 결혼이 뭘 흙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정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아? 네.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2: 육고기?
0: 네.
1: 또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1: 아,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의 대표 보양식이에요. 여기는 신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그러니까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와, 와우. 아, 여길 또 오네, 여길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야. 야. 줄 서서 이렇게 먹네요.
1: 그럼.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2: 아 근데 아직까지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0: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난.
2: 아하. 어, 맨날 저쪽 말고. 오.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0: 그치?
2: 조용해졌다 엄청.
0: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2: 야 여기는. 와 이런 데가 있구나.
0: 와 대박이네 냄새 봐. 와 따네.
2: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0: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2: 민어.
0: 여름은
2: 민어.
1: 그렇구나.

0: 섭외로 가시죠.
1: 안녕하세요. 저녁무 계획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1: 안녕하세요. 저녁무 계획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희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지금 2층이 좀
5: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
1: 괜찮아요.
6: 저희 테이블만 세요? 있으면 돼요.
5: 네.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
6: 아, 네네. 네.
5: 네. 괜찮으시면 안쪽.
1: 젊은 사장님이시네.
6: 감사합니다.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7: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대박.

0: 5월까지 됐는데
1: 멋있네.
0: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2: 아니 아니요. 이게 6월 달부터는 이제 민어가 그래서 보통 5월 때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 달은 경매가 보고. 아
0: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2: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3: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2: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2: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예.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예.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
3: 어물전처럼?
2: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된 편이에요.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호는 불회를 먹어요.
2: 아 그래요?
3: 불회요?
2: 불회가 아니에요.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회, 불회가 아니에요.
2: 쓰는 거.
0: 민어가 1,000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거나 다릅니다.
3: 아 그래요?
0: 불회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여름은 민어입니다.
3: 민어.
2: 와양 배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4: 이게 껍질, 물에 뱃살하고요. 이거 민어.
3: 이게 민어야?
2: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3: 네. 너무 맛있다.
0: 김살도 되게 부드러워.
2: 근데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배가 좋으면 두둥해서.
3: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크게 쓰시는 걸 좋아하더라고.
0: 미식가신 거죠?
3: 네. 이거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잘 썰어서 그런가?
3: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예요.
2: 꽉 찬 느낌 진짜.
0: 여기가 저 기사 보니까 두껍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3: 아하.
5: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수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그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회 자체. 아,
1: 거기서 났지. 아.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대한 소금장입니다.
2: 아 이거 소금장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데 김치 싸 먹었어요.
0: 어허, 회를.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이게요? 우리랑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위너의 재발견이네.
1: 김치랑 너무 맛있다.
0: 민어 회지 1등이다. 와.
1: 아, 너무 맛있네.
0: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1: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2: 불회? 불회를 먹어야 90%를 먹어.
1: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2: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진짜 기름장
1: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2: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아, 물회 진짜 대박이다.
2: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물에 뜨겠어.
1: 과장이 심하시네.
0: 어떻게... 아, 진짜 불회 맛이었던 것 같잖아요.
2: 불이 아니네요.
0: 불회 장난 아니네요.
2: 왜냐면 불회를 먹고 보니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0: 불회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2: 진짜 진짜 고급진.
1: 되게 부드럽지.
0: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1: 아 너무 맛있네.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1: 껍질.
0: 껍질까지 먹는.
1: 껍질은 약간 또 약간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0: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1: 그러니까. 전 나왔어. 아, 난
0: 민어전이 나.
1: 민어전.
2: 오 예.
1: 여기 민어정식 중에 전.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 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2: 아, 그러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안 써도 될
1: 이를 안 써도 사라져.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그냥 회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왔기 때문에 식감하고 마찬가지예요.

0: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0: 그래도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국무신 제대로인데요?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맛있어,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2: 아니,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2: 막.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 하고 있습니까?
2: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0: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 줄 건 없어요.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2: 이제 기기 시작하면 누워있을 때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3: 대화하기 시작하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3: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0: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허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최수종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1: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1: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1: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1: 진짜
2: 분이?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 있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1: 언성이 높아지네?
2: 어.
3: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0: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1: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2: 아우. 여우. 아우. 여우.

0: 매운탕 안 시켜서 못할 뻔했니? 어?
1: 우와.
0: 다르지?
1: 야. 오,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아, 국물 죽인다.
1: 야.
3: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3: 아우, 얼큰해. 아.
0: 강황가루 뿌린 맛이 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3: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0: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3: 자박자박하니.
0: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3: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3: 감칠맛이.

0: 맛있어.
1: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2: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0: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치?
2: 아, 진짜 맛있다.
0: 맵긴 한데 괜찮아.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2: 회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0: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2: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 해도 될 것 같아요.
0: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감독이 네.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바퀴 가라.
0: 까르페디엠.
1: 네, 까르페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어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1: 민어 드시러?
2: 어.
1: 어서 오세요. 오.
2: 깔끔했다.
1: 도망가야 돼.
2: 역시.
0: 고생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0: 안녕하세요. 제너베이션 김태란입니다. 요즘 또 한국 관광이 엄청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안 만들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동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이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궁 남쪽의 연못을 화따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인데요. 이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이 국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국남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현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국남지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현아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현아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현아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국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용성,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현아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현아공주와 백제 모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우연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요?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1: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합의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동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체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분향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정전입니다. 엄청 멋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의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인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무관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백제 사람 같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좌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저수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 짐이 걱정이 한시름 또 괴였구려.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보셨죠? 콩남지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와, 어서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임제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이거 어떠시죠?

0: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닦아드리가.
1: 네. 아, 진짜요?
0: 네, 네, 너무 멋있고 잘 생기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한 피스 더 드렸습니다.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이 연잎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게 뭐죠? 사장님,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0: 아, 이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연자육이에요.
1: 아, 연자육?
0: 네네.
1: 맛있나요?
0: 아, 환자 이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저 필요하겠네요. 네.
0: 활려, 활려.
1: 엄청 고소하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보죠.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 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연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에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맛이. 오케이.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연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일단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도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옷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꽃화자, 바위 양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왕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 놓았답니다.
0: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포궁용을 낚아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0: 아, 저기요?
2: 어떤 슬픈 설화가 있었지?
0: 내 신발에 내 서러움.

가림성.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으쌰.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에게 부여는요,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밥도 맛있었고 연못도 너무 멋있었고 다 배 타본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나무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로맨스 있고 사진도 예쁘고
1: 멤버들
0: 매튜요 매튜 초록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낭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매튜가 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 꼭 오시면요 연잎밥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두 가지 도시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1: 김치가 있고요.
0: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오케이, 오케이.
2: 네, 좋아요, 좋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나쁜 건가? 그냥?

0: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이천백성 김아묵의 사망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
1: 일천보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0: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2: 예, 그렇습니다요.
3: 상세히 공하거라!
2: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있었습니다요!
3: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2: 서한!
3: 썩 물러가라 하였다.
1: 의원, 법무를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0: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4: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몸싸움이라?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반석, 현장이 말한 증거.
5: 필사다!
0: 흩어진 의복, 구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5: 실시간하다!
0: 간수하라
5: 남겨놓은 증거!
0: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3: 예!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0: 경산대감이 증좌에 입각해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1: 주모! 어,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갔다니. 아유, 내가 왔어.
0: 누시오?
1: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0: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1: 나로 말할 것.

0: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행히 들어
1: 곤란한데.
2: 아, 갑자기 니슈. 아,
0: 나는 이 모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1: 외지부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0: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2: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0: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아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2: 뭐요?
1: 이놈의 자식아 어디야 이놈의 자식아 어디
0: 새끼야. 아니 그 상민이 양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1: 강상죄?
0: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1: 아니 무슨 얘기?
0: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겨 끌려가 관아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참아라 우리나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결백해요 누가 알아
3: 억울해요
0: 내가 등장 어디?
4: 우리 친정에
0: 왜?
4: 아빠 환갑에
0: 뭐했어?
1: 일찍 잠들어
0: 누가 알아?
1: 증인이 있어
0: 이제 내가 나설 차례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엮여 끌려가 하나로

0: 났는데 증인이 필요 영주 떼기라 사실 확인서
1: 내가 나설 차례니
0: 오지
2: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사또! 사또, 누가 봐도 이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3: 뭐라?
2: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3: 그래.
2: 그리고
3: 아니 그
2: 지금 이 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3: 어디가?
2: 볼?
3: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짜 외집으로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0: 아이고.
2: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3: 이놈들이 저... 옳거니 낸 이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2: 아이 사또, 그것이 아니라 사또. 고을 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4: 그러게나 말일세.
2: 그 뒤슈?
4: 정원용이라고 하네.
2: 나는 이 모지라 하네.
4: 모지리구만.
2: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4: 그 그렇고 네.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2: 아니 근데 그게 그 맨입으로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5: 그건 나도 아네.
2: 이 평소 아는 사이였을 테니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이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4: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2: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진 않았을 테고.
4: 12세의 무명 옷이라?
2: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4: 입이 버리지 않았겠는가?
2: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버리진 않습니다.
4: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2: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4: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2: 이 바느질을
4: 누군가
2: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4: 저 같이 가서나?
2: 네?
4: 같이?
2: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4: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2: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5: 이게 더 빠르네.
4: 자 어서
2: 어디가 어디 좀
4: 따라오게.
6: 계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7: 아, 잠시만요.
4: 야 이놈! 너는 사흘 전날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5: 난 아무것도 모르.
8: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9: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6: 그게 무슨...
10: 내가 범인이오!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0: 듣고 말았다.
1: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소.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2: 대감! 대감!
1: 이리 사냥!
2: 대감! 대감! 대감!
3: 아이고.
2: 대감! 대감!
3: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2: 어?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3: 뭔가?
2: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3: 그런데.
2: 아니,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3: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하고 있네.
2: 그럼 고래 양반이라시고 그것들이.
3: 이놈이.
2: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3: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요.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2: 대감?
3: 아이고,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또 무슨 일인가?
2: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이
3: 이보게!
2: 대감!
4: 대감! 대감께서 이 노창고까지 어린 일이십니까?
3: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부세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4: 어찌
3: 밀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내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4: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되옵니다요.
3: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4: 예,

0: 흔치 않은 부시로다.
1: 2리터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0: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2: 붓이 거기서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0: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첨이라 하여 첨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릅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릅니다. 세 번째 아,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끝에.

0: 아이, 그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이, 그럼 좋은 붓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1: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의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2: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 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0: 붓이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1: 이보게.
0: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1: 이보게, 잠시만. 대감, 그리 좋으십니까?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암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2: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1: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3: 뭘 그렇게 보십니까?
1: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한데 족제비털인지 이리털인지 온갖 짐승털이 다 날아다니고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4: 이리 사냥이라 생각해라. 이리를 죽이는 것뿐이다. 사람이요 이리를 사냥하는 것이다. 도와주시오. 최고의 테모피를 사람의 목숨이요 권세를 눈높여줄 테모피 그리 주라. 이리를 죽이는 것뿐이다. 사람이요 이리를 사냥하는 것이다. 나는 못하오. 최고의 테모피를 사

0: 보다. 꽃도 있잖아. 아, 나 먼저 간다.
1: 조심해. 그러다 다쳐.

0: 바짝 나섰다는 말이냐?
1: 아버님, 최고의 테로피는 젊은 양반의 권세와 명예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자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2: 그래도 이놈이!
3: 내가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2: 감독씨요!
3: 내가!
0: 이천 부사 김인성은 들여라! 암회는!
3: 내가!
0: 이리를 사냥했을 뿐이다!

0: 것들 어둠 속에 진실을 밝혀진 것 끼리 사냥꾼
1: 조야! 조야 이리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2: 우리 아들 암배가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1: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2: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0: 살이네, 키로.
1: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사건입니다.
2: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0: 은퇴한 재상 김우야의 집으로 가자.
3: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4: 자액이면 필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 살펴라.
3: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4: 한 줄이란 것은 소고무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0: 시신의 상태는 복줄로 죽임을 당한 액서와 스스로 목을 맨 자액의 구분이 어려웠다면,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4: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해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2: 대감께서는 아들 아메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실을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5: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2: 그러면 며느리의 검실 원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며느라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2: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6: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2: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5: 그건 왜 물으십니까?
2: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5: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6: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2: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6: 경선!
2: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다 먹어라.
7: 금선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8: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7: 이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8: 내 네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7: 별꼴이야 진짜. 금선아,
8: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5: 철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8: 단지 그뿐입니까?
6: 단지 그 이유뿐이네.
9: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이리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 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6: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9: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2: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까?
6: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2: 하면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0: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1: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2: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医療なら医療와서내청을들어야지않겠느냐아무래도니년이또피맛이그리운모양이구나그럼

0: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어서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1: 대감!
0: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2: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3: 제 삶이 멈춰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0: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인은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려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려문이 세워졌다.
1: 태모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2: 백한네 이놈, 네 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1: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3: 대감, 그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2: 놓쳐서 미안하네.
4: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2: 태모피를 두고 갔다네.
4: 네? 아니,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2: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무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박출입을 금하도록 해.
4: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0: 머리카락.
1: 대감, 거기 계시죠?
0: 어쩜 이리 올까?

0: 이놈은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1: 사사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셔서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드리기 위해 이 태모를 사용한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붓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0: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보박하여라!
1: 대감! 대감!

0: 무슨 언제나 대감 같은 양반께로 향하겠지요. 대감! 자! 자! 자! 자!
1: 자! 제가 잡히더라도 대모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3: 백가는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2: 그래서 저를 미끼로 던져놓고
3: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2: 헌데 대가님 생각과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3: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2: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때서.
3: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허네.
2: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시...
3: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2: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3: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2: 대감,
3: 잘 부탁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0: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백구과극하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벌이세.
1: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달라 하였습니다.
2: 이건 붓이 아니냐?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1: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2: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웁니다. 펼쳐짐부터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0: 대감! 아이 대감! 뭐 하십니까, 대감?
1: 저는...
0: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두 명 썼는데 이게 뭐지? 그 이모지!
1: 오랜만이구만.
0: 아이 곧 또 만나자는 말씀 벌써 있으셨습니까?
1: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요.
1: 내가 이 몸으로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0: 아, 또 핑계대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여기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1: 농은 여전하구만.
0: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아, 좋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1: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0: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0: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정하는 이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세라.
0: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1: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0: 예, 대감.
1: 여봐라, 멋들었느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목소리) 역사의 현장에 서면 저는 아니라 역사가 저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적지의 주인공인 그 애국지사들의 그런 준엄한 그런 가르침을 땅에 똑바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인 이원혁입니다.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임시정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기록이 프랑스에 많이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먼저 그 자료의 방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조계 경찰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선을 감시한 그런 기록들이 마치 100년 전에 어떤 그 일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그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어떤 그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기록문화 선진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좀 감명을 받아서요. 나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으로 독립운동을 기록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4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KBS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대개 한 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시정부를 도우고 그리고 프랑스의 한국 친우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1932년 윤봉길의 이거 당시에 그 일기영 일제를 압박을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체포를 최소화로 막은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마랭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프로그램을 해서 2015년도에 프랑스인으로 최초로 독립운동 후상을 그런 받게 됐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적이 전혀 밝혀지질 않아서 그걸 수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게 돼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2년도 그 광복절에 그분의 후손을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국가보훈처장이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50년 만에 찾은 훈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다큐멘터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일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 외연을 넓히고 보훈 정책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 나라의 민족 해방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저는 먼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부당한 그 권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그런 시민의식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그 평화정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글로벌 정신 이런 점들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들 중에서는 그 광복군 출신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생전 애국지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대략 지금까지 한 150분 정도 증언 영상을 기록을 해왔고요. 그중에는 어니스트 베델과 같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 독립운동 생존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대

0: 국민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 450개, 전 세계 한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 해서 모두 한 850개 정도의 그런 유적지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라이브한 그런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용기 그리고 헌신 희생 이러한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교과서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는 과거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나? 그 과거의 병력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 요인까지도 묻게 되죠. 그래서 그 과거의 병력과 그리고 현재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처방이라고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과거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3: 지금 앞에 면사무소입니다.
2: 예. 그럼 거기서 한 몇 분이나
1: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은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를 넘어 그다음에 세계로 확장되는
2: 그리고 그 뒤에 더
1: 어떤 그 독립운동의 세계 독립운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이죠. 어떤 그 영웅 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영웅을 도와준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심을 그런 담아내는 그런 기록자가 돼야 된다. 저는 가슴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제가 작곡한 음악들이고요. 저에게 들리는 소리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사람 살아가는 소리, 또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의 소리, 외부 환경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저한테 들리는 것을 이미지와 그림 그린 것이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화가 김수철입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음악에 빠졌어요.

0: 그럴까?
1: 그럼 또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때 작곡하면서 그 저의 못다 믿고 탄 소리가 히트하면서 제가 이제

작곡에 대한 영역도 외국에서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된 거고요.

크게는 올림픽 음악 작곡 맡고 또 한인 월드컵 개막식 음악 작곡 맡고 이런 세계 대회 행사에 작곡을 맡음으로 해서 작곡가로서의 뭐라 그러지 입지를 더 붙이게 됐어요. 제 성격이 그 계획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거를 계속 깊이 파는 스타일이어서 30년 넘게 이제 그림 일기 이런 형태로 계속 그려오다가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부엌이 제가 음식은 안 해먹고 부엌 복도가 한 2m 돼요. 1m, 1m 이렇게. 거기서 이제 화폭 캠퍼스를 구입하다가 30호, 40호, 50호, 100호, 200호까지를 그 좁은 데서 한 23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감 냄새 때문에 제가 자꾸 두통이 오고 못 견딜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로 오게 된 건데요. 그 그림들을 옮기면서 오 이렇게 내가 많이 그렸나? 그러면서 그림이 많이 모아지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살면서 들리는 소리들, 내가 생 앞에서의 나의 자세 들리는 소리들, 또 외부에서 주는 메시지 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은 제가 이제 히로에가 뭐 이렇게 즐거워할 때 뭐 할 때 생각할 때 뭐 고민에 찰 때 사춘기 왔을 때 뭐 여러 형태가 있는 그림들이고요. 소리 넘어 소리는 그 뜻하지 않는 옛날 패스트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병이 생기고 또 그 전에는 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촌에 병들어 있잖아요. 자연도 병들어 있고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우리가 접하지 않는 병들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촌에 전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림화한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나 이런 메시지도 있고 너무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 지구를 병들게 해서 오는 이런 현상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별이 딴 행성이잖아요. 딴 행성을 보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서 사니 그 행성한테 묻기도 하고 또 다시 2026년이잖아요. 5천년도 안 된 데에서 짧은 역사를 가지는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벌써부터 지구를 병들게 했나? 그 니네도 그러니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내가 그 행성에서 처음에 반응 안 하다가 오 그래 별 반응이 오다 다른 행성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라는 게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너무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데 오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 미술도 독학이기 때문에 기법 그런 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그런데 밑그림 없어요 저는. 저는 구상을 밑그림 이렇게 안 해요. 계속 그리면서 완성시키지. 수철 소리는 제가 주장하는 가장 나다운 소리예요. 제가 기쁠 때의 자화상도 있지만 뭐 고민할 때의 자화상도 있고 엉뚱할 때의 자화상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소리는 뭐지? 그건 이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표현할 때의 그림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린 게 수철 넘어 수철 이거예요.

제 전체적인 제 그림의 특징은 일단 저는 색. 색에 좋아야. 색에 제가 생각할 때 세련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싫어, 안 그려요. 제가 이제 그 파란색을 좋아해요, 블루를. 파란색으로 뭘 했냐면 움직이는 소리도 그렸지만 수묵화라고 있잖아요.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먹이 주로 이루는 어떤 그림 형태였어요. 그걸 수묵화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수묵화는 블루야. 제가 봤을 때, 어느 행성 갔을 때 느끼는 파란, 푸르른 어떤 소리들을 또 그리고 이런 거에 모여져서 김수철의 푸른 소리야.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그림 보고 즐거워하시거나 조금 힐링이 되시면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림은 내가 이번에 데뷔했으면 이것도 음악처럼 대충 안 할 거죠. 계속 작곡 끝나면 그림 그리고 작곡 끝나면 그것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시가 다양한 전시로 이제 표출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 전시 데뷔기 때문에 음악 이런 거 아무것도 다른 타 장르를 개입 안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그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요 다음 전시부터 시리즈로. 제 성격이 계속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작곡이랑 그림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니까 50년이고 30년이고 지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이 다고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소리가 있을 때 감사의 소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작곡하면 음악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하면 또 그림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 전시 계획도 안 했다가 갑자기 했듯이 건강한 한두 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한 소리, 건강한 음악, 건강한 그림이 그렸으면 그런 바람이 있죠.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해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루스커, 까레스커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at the time and helped put Silu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미아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미아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제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제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제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 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임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를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0: 그 한글 좌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0: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죠.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0: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1: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2: Scott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2: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그러니까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1: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ong Jady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2: 주시경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이 사전을 공부해라. 조선말을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또 영어를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3: Nothing this fine has ever before been made in Joseon. If Koreans had this book, they could learn their own words properly and learn how to write their own letter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ns have lived without ever learning their own language in an orderly way. Any Korean who wishes to learn Korean or English and classical Chinese should buy this book and first of all, learn how to write Korean letters.
2: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창이 되어준 사전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어로서 한국어를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영어로 해제할 수 있고 또 독일어로 해제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 해제할 수 있는 독립된 문화어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 글자를 쓰는 나라. 한문을 쓰는 나라 아니면 자기 언어가 있지만 안 쓰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외교를 하고 있는 저 나라에는 우리와 대등한 언어 또 서기 체계가 있다. 그게 바로 한국어고 국문 한글이다.
1: The dictionary had now become a road running both ways. In 1905, under the Ilsa Treaty forced on it by Japan, the Korean Empire was stripped of its diplomatic rights. 5 years later, in 1910, it lost the country itself. Until then, most dictionaries had explained Korean in foreign languages or classical Chinese, or explained foreign languages in Korean. Now, with the country lost, work began, for the first time, 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At the center of that work was the same young man who had worked at the 독립신문, Chu Si-kyung.
2: 말모의 원고가 나온 원고가 작성된 시점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문연구소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국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국책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서경이나 주시경 같은 분들이 맞춤법을 통일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모의 작업은 191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1: 말모의, a name in native Korean meaning a gathering of words. 주시경 and his students began gathering Korean words and defining them in Korean. This was not a dictionary for foreigners learning Korean. It was the first attempt by Koreans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But 말모의 was never completed. Chu Si-kyung died in 1914, and the students who carried on the work went their separate ways. Today, only a single volume of the manuscript survives. In 1921, Chu Si-kyung's former students took the lead in founding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the very group that would go on to create Gagya Day in 1926. The society set out to compile a Korean dictionary and was later rename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But in 1942,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0: 가지. 여기 감나무도 있고.
1: 그러니까.
0: 그 양쪽에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1: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0: 나도.
1: 기와 집이랑 막 이 돌탕길?
0: 돌탕길?
1: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0: 근데 너무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1: 맞아.
0: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1: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0: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봐봐.
1: 여기는 좀 오래됐어.
0: 기와 오래되고 여기는 오,
1: 맞아 태국.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예. 그런 게 다 다르네.
0: 아니 여기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어? 리모델링해서
1: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0: 내가 살까?
1: 여기 온 김에
0: 그냥 하나 살까?
1: 땅 작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사서.
0: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1: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0: 그림이 딸기 다 그
1: 그러니까.
0: 딸기야.
1: 너무 좋지.
0: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꼬꼬스 다 있네.
1: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0: 저기 뭐지?
1: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소인데?
0: 밭출소라고?
1: 아니겠지? 아니 아닐 거야.
0: 밭출소가 기와집이야?
1: 밭출소 왜 한옥집이야?
0: 가자 가자.
1: 헐 너무 신기한데?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0: 찍어줘.
1: 사람들
0: 이상한 여자가 밭출소에 스며들려고
2: 잡혔다 뭐 이런 느낌.
0: 잡혀갔어.
1: 어? 어, 계셔.
3: 어, 안녕하세요.
4: 예.
1: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1: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밭출소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4: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돌담도 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돌담도.
0: 아, 역시. 저는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네.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4: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지정이 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지금 혼자세요?
4: 그렇습니다.
1: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4: 아니요.
0: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1: 심심하실까 봐.
4: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1: 아,
4: 역시 정문도
0: 보고 싶어요.
4: 네. 참고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4: 아니 그냥
1: 하지 말래.
0: 너무 예뻐. 나 이게 너무 예뻐.
1: 그러니까 기와 여기 보이네. 언니
0: 이게 학교 아니야?
1: 이게 학교야.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0: 교육 맛집이야 여기.
1: 그러니까 우와.
0: 근데 이게
1: 와. 나 여기 학교에 난 진짜 다니고 싶다.
0: 저거 한자.
1: 아, 여기.
0: 읽을 줄 압니까?
2: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0: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2: 비가 내려와요. 날다. 비가 내려와.
0: 날다는 비.
2: 날라다닌다? 문이 날라다닌다고?
0: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닐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 갈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1: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1: 띵!
2: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1: 야.
0: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2: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1: 어?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1: 나는 하나 당구로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더 그래.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1: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

0: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뛰어서
1: 있잖아. 그럼 나는 바로
2: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쉽게
0: 시킬까?
3: 좋아.
2: 흑소는 예뻐? 좋아?
3: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2: 저 설마 저거 아니야?
3: 어때?
2: 진짜?
3: 우리 숙소야.
2: 자. 이게 우리 숙소야?
3: 어서 와.
2: 대박이지? 너무 좋은데?
3: 내가 말했잖아.
2: 그냥 들어갔는데?
3: 또 이 언니 신났네.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2: 너무 예쁘다 여기.
3: 자, 언니 열어봐.
2: 열어도 돼?
3: 열어. 대박.
2: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서 제가 처음 보거든요.
4: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2: 야, 언니 알고 있었어?
3: 알고 있었죠.
4: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 와, 리딩룩 있어.
3: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2: 멋있다.
3: 책 진짜 많네요. 네,
4: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시는 곳이야.
2: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4: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예요.
3: 너무 좋아.
4: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2: 너무 좋아.
4: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는.
3: 너무 좋다.
4: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와, 내 방이구나.
3: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2: 다 마음에 들어.
3: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4: 여기에서는
3: 대박이다.
4: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보면
3: 다르다.
4: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3: 우와. 대박이다.
2: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3: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2: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4: 이 방은 잠이 잘 오는 방이에요. 편안한 시간 되시고.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3: 이런 동생 어떤데?
2: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3: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 가세요.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2: 여기는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3: 맞아.
2: 읽어줘야지.
3: 언니 다 책.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2: 그래요.

0: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2: 그치.
1: 진짜 너무

0: 와닿는 말이다.
1: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 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있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2: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와,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요리는 뭔데?
3: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0: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3: 맞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0: 알았어.
3: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로 진심.

0: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1: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2: 괜찮아.
3: 경고할 수도 있어, 이거.
1: 이 정도면.
3: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분량을 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0: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야, 아니야.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0: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3: 바람 좀 쐬고 와.
1: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3: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1: 모르겠다, 못 기다려야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냥 닦으면 되지, 뭐.
0: 좋다.
1: 아, 다 됐다. 언니!
0: 어.
1: 다 됐어. 먹자, 먹자.
0: 다 됐어?
1: 와, 열일했다. 오랜만에.
3: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1: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알았어. 색깔, 그러니까
3: 비주얼 합격.
0: 인정이지, 진짜? 아예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1: 근데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3: 아닌데?
1: 인정.
3: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1: 과정이 지저분 했으나 난 맛은 있잖아.
3: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된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생일 네. 축하해.
1: 고마워.
3: 먹었잖아. 그러면 한 살 먹었어.
1: 괜히 먹었네.
3: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1: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3: 나도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하지?
1: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산책 괜찮지? 내가 알아낸 게 있거든.
0: 생각한 게 있었구나.
1: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3: 기대되는데?
1: 기대해도 좋아.
0: 그래.
1: 거기는 진짜 기가 막혀.
2: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1: 고맙습니다.

0: 너무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우리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1: 오고.
0: 진짜.
1: 여기 예쁘네.
0: 아니 이게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1: 귀여워.
0: 와.
1: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가봐봐.
0: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난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1: 이렇게?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0: 얘 부종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1: 약간 아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with my hands.
0: 귀엽네.
1: 장수.
0: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쓰면 어떡해.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1: 어떡해.
0: 써봐 써봐 써봐.
1: 맞는 거 같아.
0: 안 되겠다.
1: 글씨는 난데.
0: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눈부시니까.
1: 어머.
0: 나는 잘나네. 눈 부시도록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끼가.
1: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1: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렇지.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2: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다래야 이거.
2: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오,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다래.
1: 천천히. 조그매. 너무 조그매.
0: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찾아. 엄청 크지는 엔치맨.
3: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3: 와.
1: 다리 마사지. 야. 내가 전문가거든.
3: 여기.
1: 다리 오, 마사지.
3: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어,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아,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1: 시원하고 조그만요. 애들.

0: 이게 너무 미쳤다.
1: 야, 미쳤는데? 이거 뭐야?
2: 이거 활짝 웃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1: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2: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응, 나도.
0: 비, 아,
1: 봐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1: 얘는 언니. 지금은 얘네들이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그러네.
1: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0: 집 살까 그냥? 어?
1: 아 여기는 진짜 대박이야. 언니는 진짜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0: 봐봐 얘네들.
2: 건강은 제일 재산이래.
0: 얘네들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어.
1: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0: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1: 휘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0: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1: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0: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1: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0: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1: 이래야 돼. 이러러 가야 돼.
0: 이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근데 일해야지.
1: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0: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1: 진짜로.

0: 체험해야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
1: 너무 예쁜데?
2: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1: 정도 올렸어.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2: 그치.
1: 어디를 봐도 다 예뻐.
3: 고양이들.
2: 너무 귀엽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이거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2: 진짜. 대박이에요.
1: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5: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2: 맞아요.
1: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5: 네, 같이 하고 있어요.
1: 어쩐지 감성이에요.
2: 진짜.
1: 감성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2: 그러면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1: 아이스크림 와플?
5: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1: 어,
2: 얘 생각하고 있대.
1: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2: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1: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6: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2: 그래.
6: 될까?
2: 구경하자.
1: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2: 그지?
1: 우와 너무 예뻐.
2: 서점 갈 때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1: 고쳐야죠.
2: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1: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야, 진짜.
2: 언니, 여기 감성 미쳤다.
1: 난 여기서 숨을래.
2: 우와. 언니, 여기, 머리 조심.
1: 여기 들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한대.
2: 들어간다?
1: 두 시간. 우리한테는
2: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1: 그래.
2: 머리는 필요 없어.
1: 그래.
2: 머리 쓸 일이 없어.
1: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2: 아 시간이 없네.
1: 정해져 있어. 시간 한계.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2: 그니까.
1: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2: 진짜.
1: 찐이다, 찐.
2: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1: 아, 귀여워.
2: 미치겠다. 이거 봐. 그래,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주얼리도 넣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오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2: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와 Yom Warayom Habib and I couldn't be Halam Big Vanek We are Stanna albi yom warayom habibi maganino habibi adini get habibi wadini gate 언니 이거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1: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2: 야마사라팜말르사라팜 대박이지?
1: 너무 멋있네.
2: 잘 어울리지 않아?
1: 멋있어.
5: 이게 돌체 딸기 라떼고요. 이게 딸기 라떼인데
1: 잘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5: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아니, 대박이다.
1: 예쁘게 올릴게.
2: 아 여기
1: 그러니까
2: 오케이.
1: 이거를 이를 살려줘요.
2: 좋아.
1: 이렇게 하고
2: 진짜 뭐야?
1: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2: 영상이었어.
1: 먹자.
2: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진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1: 행복해.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2: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1: 어, 미쳤어.
2: 이 칼 어딨어?
1: 이거 진짜.
2: 언니 칼 좀.
1: 와.
2: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1: 나 딸기 좋아.
2: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1: 흘렸네, 흘렸어.
2: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1: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2: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1: 너무 맛있어.
2: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1: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2: 내가 그곳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1: 뭐
2: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1: 체험 뭐 클래스?
2: 체험 같은
1: 어떤 클래스?
2: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5: 맛있게 드셨어요?
2: 네, 너무 맛있었어요.
5: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됐는데.
2: 다 됐어요?
5: 예, 해드릴게요.
2: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2: 좋아요.
1: 완전 좋아.
2: 준비 다 됐어요.
5: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5: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2: 네. 됐나 봐요.
3: 우와, 뜨개졌나?
4: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제 아내입니다.
2: 와,
7: 반갑습니다.
1: 너무 예쁜데요?
2: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8: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1: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8: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2: 어쩐지.
8: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5: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2: 합치자.
1: 최고.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2: 근데
1: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올게요.
2: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1: 괜찮아요.
5: 저는 이제 갈 테니까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2: 좋아.

0: 딸기.
1: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우와. 소문을 들으셨죠?
2: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2: 그냥 바로, 있으니까? 네,
1: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여름.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3: 좋아요.
1: 조금 녹였어.
3: 네. 좋아요, 좋아요.
1: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3: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2: 그러니까.
1: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어우 잘하시네 아주.
3: 아 제가 맛네.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1: 네. 썰은 딸기를 여기에 넣어요.
3: 네. 네.
1: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2: 네. 그다음에 네. 설탕을
1: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3: 네.
1: 그런 식으로
3: 네.
2: 절반?
1: 예,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잼.
3: 오, 좋아요, 좋아요.
2: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1: 네, 그쵸.
2: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1: 아, 그랬구나.
2: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1: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3: 근데 이건 뭐예요?
1: 아, 요거는 레몬즙.
3: 아, 레몬즙이요?
1: 이거는 왜냐하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줘. 그런 역할을
2: 있어야죠.
1: 향기 나요?
3: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1: 아, 배고프다.
3: 딸기, 딸기.
1: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3: 아~ 네.
1: 실은 요즘에는 네. 특히 저희 마을은 고추장 담글 때도 딸기
2: 딸기를 넣어요?
1: 딸기를 넣어요.
3: 고추장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3: 설탕 대신에.
1: 우와, 설탕을 조금 넣고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3: 오, 그러겠다.
1: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3: 우와.
2: 맛있겠다.
1: 네.
2: 어, 그렇죠.
1: 괜찮아요?
3: 왜?
2: 벌레. 벌레.
3: 오, 벌레 있었어?
1: 아, 괜찮아요.
2: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그 야스민이 뭐 벌레 뭐.
3: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아, 저도 완전 도시걸이에요.
1: 어, 도시냐.
3: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2: 멋있다.
1: 모기뿔, 모기뿔.
3: 아.
1: 쓰고 알아요?
2: 어, 네.
1: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2: 그럼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1: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2: 어, 그러네.
1: 네.
2: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3: 진짜.
2: 너무
3: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1: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2: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더더욱
1: 근데 서로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3: 아~
1: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3: 오~
2: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1: 맞아요. 산청이 살아 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2: 왜냐면 어떻게
1: 부지런해야 돼.
3: 우리.
2: 그럼 전해와야 되네.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2: 맛있겠다, 네.
3: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3: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1: 아, 그렇구나.
3: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 먹어요, 그렇게.
3: 좋아요, 좋아요.
2: 좋아.
3: 네. 맛있겠다.
1: 맛있을 것 같아요.
2: 와우,
1: 대단합니다.
2: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1: 네, 맞아요.
3: 와.
4: 내가 만든 딸기.
3: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2: 귀여워, 짠.
3: 너무, 너무 예쁜데요?
2: 감사합니다, 사장님.
3: 감사합니다.
4: 제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뵈요.
1: 좋아요.
3: 좋아요. 감사합니다.
1: 꿀잠.
4: 꿀잠 자야죠.
3: 딸기 참 잘게요.
2: 딸기잼, 딸기잼 갈게요.
3: 딸기 참 자야지.

0: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1: 아침의 야스민. 와.
2: 대박이다 진짜.
1: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1: 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깨고.
3: 완전이요.
1: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2: 감사합니다. 네. 와!
0: 예, 낯익지 않아요?
2: 어, 아,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쟁.
2: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0: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샐러드.
1: 여름 샐러드.
0: 우리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2: 와, 진짜.
0: 계란도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그 하신 분이.
2: 어, 오래요?
0: 키우신 그 계란.
3: 네. 네. 네. 맛있게 사랑합니다. 네. 네. 네. 네. 맛있게 사랑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잘 먹겠습니다.
2: 네. 좋아.
3: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그치.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진짜. 먹어보고 싶다. 부드러워 보인다. 사장님 센스 소금 살짝 뿌려주셨네. 그럼 우리 잼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었네. 맛있죠? 먹기가 아까워.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1: 오, 오렌지 맛이
3: 유자네.
1: 아, 유자.
3: 너무 맛있네.
1: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3: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네? 대박이다. 진짜. 와우.
1: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3: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1: 아, 그거 인정.
3: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1: 나 탐 플랜은 내가 짰어.
3: 뭔데?
1: 여기 동네 권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3: 진짜?
1: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3: 좋다.
1: 오케이. 다 먹었어?
3: 좋아. 갈까? 가자. 재밌겠다.
1: 먹었습니다.
3: 잘 먹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저희는
4: 잘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1: 네, 좋아요.
3: 감사합니다.
1: 빨리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5: 네. 네.
3: (웃음) 와,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기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1: 이게 돌다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 진짜네 이게.
3: 집도 다
1: 보여.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3: 아, 요거야?
1: 예,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어, 이 집 같아.
3: 어, 여기 문이 있네. 뭐야?
1: 어, 꽃!
3: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1: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우와, 우와.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3: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1: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 같아.
3: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1: 그거는 그렇지.
3: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살아 계시나?
1: 인가?
3: 들어가 봐야겠다.
6: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3: 아, 쉬고 계시는데.
6: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3: 근데
6: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3: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7: 나는 여기 산 지가 30년인데.
3: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중이 수준이시네요.
5: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눈말 맞더라 뭐 내가 잘못 내 집이지 뭐.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 옛날 고가고
3: 고.
5: 건시 고가.
3: 네. 네네.
5: 주인이 성이 건가라. 건시고가.
3: 아, 권시.
5: 권시고가.
2: 근데 여기는 오, 근데.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5: 때깔이가 세보소 여덟 때깔이라.
3: 어머, 여덟 개요?
5: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3: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5: 그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지?
3: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합숙해도 될까요?
5: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3: 아, 뭐가 좋다고요?
2: 터가 좋다.
5: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여수 천수꾼 만수꾼 때였던 부재라. 아.
6: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3: 고양이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5: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좀 밭에 한 들어앉아.
6: 거기 개요?
3: 어떤 거요?
6: 고양이?
3: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6: 아 고양이 말고 아, 개 진짜요? 키우시는 거예요?
5: 내놔서 괜찮아. 저 앞수가 보소.
6: 강아지 어떤 강아지?
3: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6: 이름마저 개요? 저 방에?
5: 깡순이.
3: 깡순이?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2: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깡순아. 밖에서 두지 않아요?
3: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오,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게.
5: 진짜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3: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2: 사람 좋아해요. 여름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3: 어우 너무 귀엽다.
6: 덥죠? 우리 다 더워요.
2: 저희가 그러면 조금 둘러봐도 될까요? 저희 곳곳에?
5: 어, 근데 저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2: 아 모형도 있어요?
3: 와.
6: 아 애기가 산책이네.
3: 깡순이랑 같이. 어 좋다. 깡순아 안내 잘 해줘.
5: 이건 옛날에 부잣집에서 나락된 고망이고.
3: 오 진짜요?
5: 나락된 고장이고.
3: 우와.
5: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대라. 옛날 모욕한대.
2: 아 모욕했어요?
5: 모욕가이라. 이어 불.
2: 모욕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5: 저 옷물이 있고.
3: 우와.
6: 아 어머 거기서 찾으러 가고.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3: 우와.
2: 여기 물이 있어.
3: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할머니 너무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자.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전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전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와도 돼요?
2: 네.
0: 오.
1: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0: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1: 기름 아, 제거. 아,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0: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기름 이렇게 빼고.
0: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1: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네.
0: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1: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와.
0: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2: 와, 신기하다.
0: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2: 진짜 색깔이 네. 송명하네요. 맞죠?
0: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양지입니다.
2: 오, 양지.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0: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1: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0: 생 걸로.
1: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 타르타르시죠? 네. 육회,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0: 아, 한우 불고기.
2: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0: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2: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0: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1: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0: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1: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0: 황금 보리소주.
1: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0: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1: 아, 진짜?
2: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3: 아, 불고기? 아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2: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1: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3: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2: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유, 진짜 소중한 거예요.
3: 네네.
2: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3: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아. 거의 썰어 놓거든요.
2: 앞다리. 네,
3: 여기 보시면은
2: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3: 아, 예.
2: 오,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드세요.
2: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계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2: 네. 여기 황금보리 양조장 맞으시죠?
4: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4: 네,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2: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4: 그럼요, 다부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 스페셜하게. It's very special day. 네.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4: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2: 병하네.
4: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진짜?
4: 네.
2: 오.
4: 이렇게 8개예요.
2: 8개.
4: 8개인데
2: 8개.
4: 이걸로 나란히
2: 진짜 완벽하게
4: 수리하면 예, 수리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2: 진짜 신기해요.
4: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2: 바로 네. 이렇게 쭉
4: 네, 이렇게 쭉
2: 이제 내려갑니다. 시작, 여행 시작. 예.
4: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자, 오케이.
4: 네.
2: 이거 4개.
4: 4병씩.
2: 4병씩.

0: 여기 이렇게 뚜껑 뻗는 거. 한국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1: 그리고 있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보장하고 박스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세계로, 거예요.
1: 세계로 세계로.
0: 아, 예, 해외에서도?
1: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1: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한국물이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 네.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존돈적인 한식 불고기.
1: 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봅시다. 네, 우리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eum 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eum 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ba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Bae, done. Now, catnip.

Now, all together. And the spring onion. Done. Now, plate it.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1: Oh my God, so beautiful.
2: Let's go and try.
0: Sajanim!
1: She's gone.
2: Maciso요. 네. 근데 우리 같이
3: 한창 기울여야죠.
2: 우리 조금 잘 울릴지 확인해야 되죠.
3: 네, 그렇죠.
2: 오늘 우리 목표.
3: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2: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0: 살짝
1: 이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네.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보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이발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겠네요.
2: 아, 그렇지. 이 맛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2: 떠오른다.
1: 이거 안 먹고 제가 드세요.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가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0: 네네. 네,
1: 그런
0: 네.
1: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 부품, 폐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것.
0: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어?
1: 아, 요거.
0: 트랜스포머.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0: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어?
1: ET.
0: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0: 네.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는.
0: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0: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0: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네,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정크 아트. 네,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0: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2: 버물비?
0: 버물비?
2: 트랜스포머.
0: 와.
1: 대박. 이건 진짜 같다.
0: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0: 메가트론.
1: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0: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F101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너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의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0: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0: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0: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0: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0: 아, 취향이?
1: 스타워즈 좋아하고,
0: 그러네. 뭐, 네.
1: 메가트론 버물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0: 그러니까.
3: 만들어져 있거든요.
0: 아주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공주.
3: 아,

0: 네, 지금 여기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1: 아, 전쟁.
0: 예.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1: 그러네.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0: 네, 이 공간에서 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1: 저게 한 제 뭐지? 15m?
0: 어, 12.5m예요.
1: 12.5m? 제 뭐예요?
0: 타이거봇입니다.
2: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0: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3: 예.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1: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3: 그니까. 와, 이게.
1: 와, 그래, 죽어있네.

0: 아,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1: 예.
0: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1: 네.
0: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1: 네.
0: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2: 아이고.
3: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2: 어우.
3: 예.
0: 마스터다. 아, 명장.
3: 어, 마스터. 예. 반갑습니다.
2: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2: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시죠? 네.
3: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3: 예.
1: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3: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1: 네. 그,
3: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서도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3: 예. 두 가지 다 준비해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0: 한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0: 그날, 그날. 그죠?
1: 예, 예.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너무 멋있다, 이거.
1: 이게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쵸, 한 개씩 예, 한상인 거예요.
1: 해물, 해물,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이건 두상,
1: 부산에 내려오기 힘드니
0: 두상이네, 두상.
1: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3: 덕분에 고마합니다.
0: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맛있게 네.
3: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불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0: 네.
1: 예, 오늘 두 개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3: 아, 뭐? 버섯 탕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걸
3: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거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3: 그렇죠,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0: 이게 백크림.
1: 백크림? 응. 아.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2: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1: 와, 아,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0: 오징어랑?
2: 이건 뭐지?
1: 어, 배꽃,
2: 배, 배.
1: 배꽃이다, 배꽃. 네.
2: 아, 이거를 싸먹나 보다.
0: 이거 가지고 쌍무처럼 해먹으라는 거지.
2: 아, 요렇게. 아, 요렇게.
0: 아, 다 풀리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아이고.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0: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1: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러면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1: 말로만.
0: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1: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불고기.
2: 이거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0: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1: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제가 많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1: 부드러워지죠.
2: 아우, 명장이시네.
1: 명장 인정. 인정.
2: 와우. 피디님, 여기는
1: 여기에
2: 또 어디예요?
1: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2: 조각보요?
1: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2: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1: 많이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네.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2: 진짜?
1: 그런 공이에요. 아. 이 안에 계시니까 아, 뭐 들어가서
2: 여기에
1: 만나 뵙죠.
2: 한국 전통 조각보 연구실.
1: 오. 네.
2: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1: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2: 네?
1: 그랜드 마스터.
2: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1: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2: 그래요?
1: 아, 왜 가보시죠. 네.
3: 안녕하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앉으세요. 예.
3: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어우,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50,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네. 중에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어,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 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0: 아, 계속
2: 아,
0: 작업을.
2: 아, 계속 작업을 하고. 어,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 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0: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네. 해외에서도 막 너무

0: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1: 예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0: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1: 예, 그래서 이제 조각벌을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0: 문양들을.
1: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낳아가지고 그래 조각벌을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0: 벌써 25년. 그
2: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1: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 염색이에요.
2: 아 염색. 아.
0: 쪽이라는 게 천연 염료죠?
1: 천연 염료지 네. 자연 염료.
0: 남색.
2: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1: 전시 많이 하죠.
2: 해외에서도?
1: 예, 미국에서 와. 한 8번 했고
2: 우와.
1: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2: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1: 예, 예.
0: 요건 지금 홀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
1: 오, 잘하시네.
0: 아, 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1: 묶어가지고.
0: 이렇게 쪼개다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1: 묶어야.
2: 아, 그래요? 도장처럼?
0: 그러니까.
1: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네.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가.
2: 묶어. 네.
1: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0: 안 묻는 거예요. 안 묻어서 이렇게 된 거죠.
1: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2: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1: 예. 예.
2: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으로.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1: 그럴 예.
2: 것 같아. 이 색감 자체가.
1: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가 전시해요.
2: 아, 멋있다.
1: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2: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1: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2: 얘예요? 제일 지금 이게 제일
0: 좀 단아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2: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1: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0: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3: 저거를
1: 예,
3: 저
1: 예.
3: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0: 이거 약간 풍경,
1: 모빌,
0: 풍경
1: 모빌
0: 같은데?
1: 풍경.
3: 아, 모빌. 아, 네. 모빌 풍경 네. 같은
0: 바람 부는 데다 걸어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2: 것 같은데. 아, 소리 띵띵띵이야.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0: 너무 궁금해.
2: 아, 궁금하죠.
1: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0: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 빼기 어렵던데.
2: 와.
1: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2: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2: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0: 삐뚤어짐이 없어.
1: 이렇게 해가지고.
2: 접나?
1: 예.
2: 딱 붙은 거죠?
1: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대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대고. 대는 거예요.
2: 아.
1: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대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2: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돋보기들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0: 어, 그러더라고.
2: 왜 이래 들어왔어.
0: 간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2: 그러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1: 너무 빨리빨리 갔다요.
2: 그러니까
1: 좀 천천히 가면서 촘촘히
2: 마음이
1: 하세요.
2: 급해서 그래. 마음이 급해서.
1: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아유 저 혼자 살면 해야지.
4: 티셔츠에 구멍난 거, 양말에 구멍난 거 해야죠.
0: 아야, 아야.
4: 갔다가 와라. 여기 실렸어.
2: 그 피난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해야 돼.
3: 아, 농도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3: 갔다가 와. 엄청 다갔네.
1: 근데 바늘을 그렇게 쥐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3: 어, 네, 잘못했다.
2: 어, 근데 이게 붓게 붙었어요. 어?
1: 네.
2: 구멍이 났네.
1: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4: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1: 이쪽을 쪼그라면 안 되지. 그만.
4: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3: 그만.
4: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1: 이렇게 하다 보시면 네. 이렇게 자꾸 이어 나가요.
0: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1: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4: 이게 단단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1: 예, 예.
4: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1: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0: 아, 이게 너무 이뻐요.
4: 그러니까.
0: 약간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
1: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0: 와, 예뻐.
4: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0: 또 다른 느낌이 네, 확 느낌이 달라지네요.
1: 또 틀리잖아.
4: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1: 추석에 쓰세요.
0: 내가 여기다 달고 용돈을 주.
4: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고
2: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0: 아이고 여기서 이게.
4: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요.
0: 그러니까
4: 꼬기 꼬기.
2: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은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와.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0: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특별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러니까 오죠.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씬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깨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 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냐.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에.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Must Have K 뷰티템을 찾으러 Let's go!
2: Let's go!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멘트가 네.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또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야, 한번 오.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0: 그쵸.
1: 야구도 맞나 보. 아,
0: 많죠.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어여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과하게 또 KBT 팀 있다.
0: 아, 있네. 이렇게.
1: 그쵸.
0: 있어.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 이너뷰티. K 뷰티예요.
0: K 이너뷰티 맞잖아요. 예.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예,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야, 진짜 어,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요청. 네.
0: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아니,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어,
2: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2: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네.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아.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 모스트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Yeah, let's go.
1: Let's go.
3: 야.
1: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3: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네. 머스트해브 KBT 템을 추천받았습니다.
3: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3: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3: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3: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 팩.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3: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나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3: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3: 어,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3: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3: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3: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3: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3: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3: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3: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3: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3: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그래서 그걸 띄어내면은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광이 난다고 해요.
3: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3: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3: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1: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3: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네. 자. 오!
3: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3: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3: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3: 네.

0: 되고 있나요?
1: 여기 되고 있나?
0: 전혀 모르겠어요.
1: 네, 예상하고 안, 이게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2: 리얼로 갑시다.
1: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2: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1: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2: 네.
1: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2: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 제품을
2: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1: 콜라보 제품이에요.
2: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1: 그렇죠. 이제 아누아가 세럼 맛집,
2: 네.
1: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2: 맞죠.
1: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2: 네.
1: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2: 왜 갓세럼이에요?
1: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2: 네. 오! 아, 이렇게!
1: 그렇죠.
2: 어머, 귀엽네.
1: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2: 네, K-바이브예요.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 네,
2: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1: 아, 키링!
2: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1: 있거든요. 그쵸.
2: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1: 오! 오! 오!
2: 제가 봤을 땐
1: 가방에!
2: 가방에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나 아시겠죠?
1: 예예.
2: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1: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2: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1: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2: 리필.
1: 할 수 있는 거죠.
2: 오, 그 리필인데 안에 있어. 이게 리필 안에. 아,
1: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2: 진짜로?
1: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2: 네, 보틀 타입.
1: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2: 네.
1: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2: 아, 진짜로?
1: 네.
2: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 맞아요. 또
2: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1: 바이오천에다가.
2: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1: 네. 오! 흐르는 네.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네. 좀 가볍네요. 네. 제형이 좀 물 제형인 네.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2: 네.
1: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2: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아, 솔직히 말하고
1: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2: 아, 잘 된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1: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 와.
1: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2: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1: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2: 어.
1: 과학적 리뷰.
2: 어.
1: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수 오, 오. 바람이 분다 수 오, 오.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2: 쓰리.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2: 맞아요.
1: 없습니다.
2: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1: 근데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2: 네.
1: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2: 네.
1: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2: 네.
1: 중에서는.
2: 네.
1: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2: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2: 세 번째 제품.
1: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렸는데요. 괜찮나요?
2: 다. 아.

0: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1: 이거
0: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1: 제가 영상
0: 바르고 그걸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1: 자, 세 번째 제품.
0: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1: 그렇죠.
2: 아, 뭐야?
0: 네.
1: 자, 이 제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케이크 제품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0: 네.
1: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0: 수딩 크림.
1: 이것도 뭐 콜라보야?
0: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얘?
1: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네. 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0: 아 맞죠. 닥터지는 네.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1: 그렇죠.
0: 예.
1: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0: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1: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0: 오케이.
1: 제형이 어때요?
0: 일단은 아,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1: 그렇죠. 확실히 수분 크림 쓰죠?
0: 네.
1: 수분 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0: 맞아요.
1: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0: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1: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 크림보다 가볍죠?
0: 가벼워서
1: 가볍죠.
0: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1: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0: 그 실험이요?
1: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0: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1: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0: 네.
1: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0: 우와! 우와!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1: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0: 네, 네.
1: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1: 네.
0: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1: 그렇죠. 한 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0: 100시간!
1: 그렇죠.
0: 100!
1: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0: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해도 좋대요.
1: 맞아, 맞아.
0: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1: 그렇죠.
0: 아, 그래서
1: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1: 그 정도로 좋다. 예,
0: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드디어
0: 콜라겐 랩핑팩.
1: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0: 아 진짜? 그래도
1: 느낌이 있어요.
0: 오.
1: 두근두근 갑니다.
0: 예.
1: 갈게요.
0: 예.
1: 말랐어.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0: 된다.
1: 아!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찢어지는 것 같아. 아!
0: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데.
1: 이야, 중요하네.
0: 그러니까
1: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0: 와우.
1: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1: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0: 네.
1: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오.
0: 아, 내가 차이 느껴볼게.
1: 오.
0: 내가 진짜 보호됐어.
1: 뭔 소리야? 보호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0: 뭔가
1: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0: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1: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0: 네.
1: 속 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0: 와.
1: 보들보들.
0: 콜라겐 잘 먹었네.
1: 그러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야.
0: 22살?
1: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세 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0: 네.
1: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0: 아 맞아요.
1: 외국 분들에게
0: 네.
1: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0: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1: 좋습니다.
0: 네.
1: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0: 네.
1: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0: 네네네. 네, 네.
1: 많은 시간에 공유를 드렸던
0: 네.
1: 이 녀석.
0: 아 이 녀석.
1: 친구입니다.
0: 이 녀석.
1: 했는데 재밌었어요.
0: 아.
1: 좀 과하게 발전이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네.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0: 광채.
1: 광채.
0: 네.
1: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0: 네.
1: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1: 네.
0: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1: 네.
0: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1: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0: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0: 네.
1: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
0: 뷰티북.
1: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0: 와주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Let's go!
1: 아.
0: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1: 없지 않을까?
0: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1: 그렇지.
0: 오.
1: 오, 멋있는데? 오! 괜찮아.
0: 아니, 왜 나 끝 내 거까지?
1: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네.
1: 이 끝감 생겨져요.
0: 잘 만들지 않았어.
1: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이거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0: 베스트 프렌드.
1: 피부와 콜라겐.
0: 좋은데?
1: 와!
0: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1: 오.
0: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1: 와.
0: 예. 그래서
1: 물광 충전!
0: 그래서 버스트 헤브 K 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구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네, 바로 가보죠. Hi, go! Yeah. Okay, okay.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고.
0: Woo! All 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에 앨범인데요. 응?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5: 그렇게
1: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4: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2: Let's go.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있어요.
1: 아.
0: 저희가
2: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0: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1: 아.
0: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 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3: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4: 청화신당입니다.
5: 여기에요?
0: 예, 청화신당. 야, 다 왔네.
5: 인사드려야 예. 되는
0: 예, 예,
5: 여기에요?
0: 인사합니다. 잘 왔어요.
5: 어떤 곳이지? 와, 고생하네요.
3: 고생하네요. The S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0: 예, 여기는 송하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5: 네.
0: 아, 저기 저거를 동남 동녀라고 해요.
3: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4: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0: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왔다고.
5: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6: 네, 네, 그럼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Ulleung-do.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중성.
1: 네. 실성.
2: 중성. 반갑습니다.
3: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반갑습니다.
3: 예, 네, 환영합니다. 네.
4: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예, 네, 환영합니다. 네.
1: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예, 네, 잘 오셨습니다.
6: 독도는 잘 있습니까?
3: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죠, 독도예요.
6: 아, 여기는 주로 어떤 공무를 하시는가요, 그럼?
3: 저희 독도 경비대가 독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경계 근무가 주임무예요, 저희들. 독도 경계 근무 임무가.
7: 얘기 들었을 때 여기
1: 그 들어오는 게
7: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
6: 경쟁력이
7: 굉장히 높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3: 아마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인성도 좋고, 예. 신체 건강하고, 예. 민간인 아무도 없이 여기서 외로운 섬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엄선해서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4: 먼저 밥 먹고.
8: How do the soldiers feel about living on 독도?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have lunch with the soldiers. Everyone felt a bit awkward as they met for the first time.
9: 반갑습니다.
10: 잘 먹겠습니다.
4: 네, 저 잘 먹겠습니다.
9: 밥은 제가 요리할게.
8: The ice soon broke as everyone enjoyed a delicious meal and made small talk.
4: 진짜 맛있어.
7: 솔직히 좀 힘든 보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독도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1: 이게 외로운 섬인데 진짜 멋있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서 되게 맛있다.
7: 저는 이렇게 이쁠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12: 너무 예뻐. 저 지금도 감탄하면서
4: 완전
7: 그 바닷물도 그 색깔이
12: 엄청 막죠.
7: 그 밝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색깔은 그렇게 이쁠 거라고 상상 못. 근데 동해가 워낙 깊잖아요, 동해.
8: Sam's the eldest of the members. The guards are like baby brothers to him, so he talked with them and expressed his respect for them.
13: So it's got to be quite a lonely place to be, but it's also something that it's an experience that very few people can actually experience. For us, being able to go to Dokdo is special. For them to be able to spend 150 days of their military service on the island, being there to preserve it and to protect it, I mean, that's got to be pretty special.
8: We could sense the bonding friendship between the guys during lunch. They soon discovered something very special.
14: Better than my emo is doing this.
4: That's dope.
7: 그냥 아까 올라왔을 때 그 우체통 봤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그
14: 진짜 편지 가요?
7: 엽서나 볼펜 같은 거
14: 써도 되는 겁니까?
15: 네, 이거 써도 돼요.
14: 감사합니다.
4: 아이고, 감사합니다.
14: 네, 하나씩 펜 여기 있습니다.
12: 누가 앉아 있을 거예요?
6: 아, 그러게.
4: 엄마한테 해야지.
14: 난 네팔 보낼 거야.
6: 네팔?
14: 그럼 비쌀 텐데.
4: 마들
14: 하잖아.
7: 난 이태원으로 보낼 거야. 와이프한테 보내야지.
6: 사랑하는 엄마한테.
8: Can they express the beauty of Dokdo in words?
16: It's like we're kids. Like
8: they're sending special letters from Dokdo. The members became quiet and serious as they experienced something new. One sent a letter to a loving wife, and others sent letters to their beloved mothers. Some even sent a letter to their friends.
7: Off to Itaewon. Itaewon freedom, baby.
16: Did you write in Korean to your mother?
6: Yes.
7: His mother's Korean.
16: No, I'm talking
4: I wrote in English. Just the top. Love you, Mom.
8: They sincerely hope they can deliver the beauty of Dokdo to their beloved ones.
7: The wind is so good.
4: That's beautiful.
6: Yeah, it's like summer. No?
4: All right, are we gonna head up?
13: Let's go up to the lighthouse.
4: Yeah. Okay. There's. Whoa.
6: Whoa. Mong mong.
4: Those dogs.
7: 무슨 종인가요?
4: 강아지.
6: 멋있다. 멋있게 생겼어.
7: 여기 무슨 그냥
17: 독도에서 사는 살기.
6: 아 진짜로?
4: 이름 뭐예요?
17: 서도.
4: 서도 그리고 여기 친구는?
17: 천성.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아이고.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오.
2: 와.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4: no,
1: I didn't
4: the map. Yeah.
5: I didn't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2: MVA 경.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1: 아, 아닌데.
2: 던져.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1: Oh. Yeah. It was fast.
0: 다음.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제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
0: 파비앙.
2: 아, 이름 모르겠네.
0: 정답은 오.
1: 아,
2: 틀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오징어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S. 정답 X.
2: 아!
0: 아!
2: 아! 어디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re going?
1: Gyeongju.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2: capital of Silla.
1: Silla.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2: Godzilla, exactly.
3: Wait, so who is King Munmu?
1: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3: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1: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4: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5: Actually, I've been to
6: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s, 700 BCs.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4: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7: 안녕하세요.
4: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7: 감은사라는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4: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8: This looks very old, right?
7: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냐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 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4: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7: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4: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 땅?
1: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4: 반장.
1: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Anchis.
1: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5: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6: yeah,
5: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6: Kind of a cool name.
7: That sounds better, actually.
5: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7: name.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s section.
6: Oh, really?
7: Yeah.

0: 출전이다. 출전.
1: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2: 네.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我配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问着自己心的말이오，七万家春内土蒙土蒙春西我，春西我春西我七万家春内，二西姑那春西。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를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은 또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승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한다. 방방혼 장해

堂后，我叫你啦。

황요한 하나 들고 다

真的有点我不好的哦，就有一点慢，快

0: 상어수산난드제무산능돈능다런동정호로피처우니부르렀다창호산이하드
1: 아것이고

반란 없이 두시고 백천만 그러면 퇴를 내어 돈대 위에 봉기 꽃보 봉기 위에 나밭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던 이만원 여보시오 선인님 내 도하동기 어디쯤에나 있소. 예 손을 들어 가리킨 아들이 도하동기 저기 눈에만 차 언니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사.

오시오 손님네 혹시 만금패를 내

주소서. 거동바라.

王。

0: 오다
1: 다치 탕
0: 영자도 울고 사공도 울고 역관 화장이 무더운다
1: 다치 탕
0: 장사

0: 좋다.
1: 홍결색이 하늘
0: 꽃꽃 아이고

경제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은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건이 서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천상지 삼광이오 곧 예수상은 치오복이라 산우주렴 대구간상 광채도 찬란허구나 초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의 전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었으니 세상 못본 바라 삼일을 소연하고 이를 대연하여 극진의 봉공은 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된 뒤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 걷다 색채단을 기진을 가득 싣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你들어와심청순을부여잡고네가나를모르리라나는세상에서너를난합시로다너의부친마흔히들고쓰리라나는안죽어귀인이되고광안전옥진부인이되었으나너는

0: 팔려
1: 아, 저, 어?
0: 이곳으로 들어왔다 허기로 너를 부러워 왔노라
1: 아, 저, 어?

어머니에게 고묘생시오 부조여식 심청인원 아마 흐둔 백발 붙인

보니까 부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방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채

하루난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피를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지 꽃 한 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운들젖을 쏘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대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 뒤 포가! 두리둥둥 울

Es wurde ich in Schiebendang, Jaye, doch sie oder.

불을 물에 풀고 눈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은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허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흠이냐

0: 하니까.
1: 아, 그렇지. 아.
0: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0: 날
1: 아, 아이고.
0: 배 건져 싣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가 진동 커날 아.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납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납빌란이었시고 아.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아버지가 행화 활중단계 무삼경 팔가운데 개수나무 백예롱 영산 외철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제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리하는 천자 심신이 황홀을 허이어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라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언여 여짜오되 남해 육궁 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넘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었자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천여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심왕후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어 추워

0: 쉐어.
1: 심황후 반기 듣고 기러기 불러 말을 헌다.

0: 우하동 을카고들랑
1: 아, 그렇지. 어?

청혼혹 요라비를 쓰랴 할제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0: 마시고 어?
1: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날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 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가급으로 행간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0: 연고라.
1: 아, 저
0: 연파 빨리 아. 행신병.

하여 세웠노니 오고 가는 행인을 또 지안이 슬퍼리 신봉사

사랑하여 나르비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왔다 나는 해비에 눈을 띄우려고 소중 권이 되고

好。

싫다. 피문업 대가업 들어줘. 내리 눈걸 치도 울며 머리도 짚고 가슴 광광 두 마리를 불러 남지 소지를.

0: 완전 힐링되지.
1: 시골이면 이거 지금 감나무도 있고.
0: 그니까.
1: 그 양쪽에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0: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1: 나도.
0: 기와 집이랑 막 이 돌탕길?
1: 돌탕길?
0: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1: 근데 너무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0: 맞아.
1: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0: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1: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봐봐.
0: 여기는 좀 오래됐어.
1: 기와 오래되고 여기는 오,
0: 맞아 태고.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예. 그런 게 다 다르네.
1: 아니 여기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어? 리모델링
0: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1: 내가 살까?
0: 여기 온 김에
1: 그냥 하나 살까?
0: 땅 찾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사서. 그래.
1: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0: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1: 그림이 딸기 다 딸기야.
0: 그니까 너무 좋지.
1: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꼬꼬스 다 있네.
0: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1: 저기 뭐지?
0: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소인데?
1: 밭출소라고?
0: 아니겠지.
1: 아니 밭출소. 밭출소가 기와집이야?
0: 밭출소 왜 한옥집이야?
1: 가자.
0: 헐 너무 신기한데?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1: 찍어줘.
0: 사람도
1: 이상한 여자가 밭출소에 스며들고
2: 잡혔다 뭐 이런 느낌.
1: 잡혀갔어.
0: 어? 어, 계셔.
3: 어, 안녕하세요.
4: 예.
0: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밭출소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4: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돌담도 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돌담.
1: 아, 역시. 저는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네. 너무 좋아요.
0: 그니까.
4: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지정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지금 혼자세요?
4: 그렇습니다.
0: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4: 아니요.
1: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0: 심심하실까 봐.
4: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0: 아,
4: 초등학교 역시. 정문도 기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오,
1: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4: 참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네.
4: 아니, 그냥.
0: 하지 말래.
1: 너무 예뻐. 나 이게 너무 예뻐.
0: 그러니까, 기와 이렇게 보이네. 언니,
1: 잠깐만, 이게 학교 아니야?
0: 이게 학교야.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1: 교육 맛집이야, 여기.
0: 그러니까. 우와.
1: 근데 이게.
0: 그러니까. 와. 나 여기 학교에 나 진짜 다니고 싶다.
1: 저거 한자.
2: 아, 여기.
1: 읽을 줄 압니까?
2: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1: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2: 비가 내려와요. 날다,
1: 비가
2: 날다.
1: 비가 내려와. 날다는 비.
2: 날라다닌다?
0: 문이 날라다닌다고?
1: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니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알로가구나. 와,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가 알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1: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2: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야.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1: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어?
1: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1: 나는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더 그래.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1: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 하잖아.
1: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이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2: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 맞아.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여기는
1: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0: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땡땡이 칠 것 같지 않아?
1: 아니면 거꾸로
0: 나라면 그럴 것 같아.
1: 아니면
0: 낮잖아.
1: 그럼 나는 바로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0: 어, 좋아.
1: 숙소는 예뻐? 우리, 좋아?
0: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1: 저 설마 저거 아니야?
0: 어때?
1: 진짜?
0: 우리 숙소야.
1: 자. 이게 우리 숙소야?
0: 어서 와. 대박이지?
1: 너무 좋은데?
0: 내가 말했잖아.
1: 그냥 들어갔는데?
0: 또 이 언니 신났네.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1: 너무 예쁘다, 아, 여기.
0: 자, 언니 열어봐.
1: 열어도 돼?
0: 열어, 열어. 대박.
1: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3: 그렇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1: 야, 언니 알고 있었어?
0: 알고 있었죠.
3: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와, 리딩룩 있어.
0: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1: 멋있다.
0: 책 진짜 많네요.
3: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야.
1: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3: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0: 너무 좋아.
3: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1: 어, 너무 좋아.
3: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0: 너무 좋다.
3: 다음 이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와, 내 방이구나.
0: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1: 다 마음에 들어.
0: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3: 여기에서는
0: 대박이다.
3: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보면 말.
0: 다르다.
3: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0: 우와, 대박이다.

0: 합니다. 산뜻, 아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 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1: 짜잔.
0: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2: 여기도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0: 맞아 맞아.
2: 읽어줘야지.
0: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2: 그래.

0: 의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2: 그치.
3: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2: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3: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 요리는 뭔데?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2: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4: 맞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2: 알았어.
4: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 진심.

0: 그치?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1: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인사.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0: 괜찮아.
1: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2: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훈련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0: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 아니.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0: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1: 바람 좀 쐬고 와.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2: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1: 모르겠다, 못 기다려야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0: 되지 뭐. 좋다. 아, 다 됐다. 언니.
1: 어.
0: 다 됐어. 먹자, 먹자.
1: 다 됐어?
0: 응. 와, 열일했다. 오랜만에.
2: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0: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색깔, 그러니까
2: 비주얼 합격.
1: 인정이지, 진짜? 아예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0: 어, 근데 어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1: 아닌데?
0: 인정.
1: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0: 가정의 지점은 패스. 난 맛은 있잖아. 인정.
1: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생일 그래. 축하해.
0: 고마워.
2: 먹었잖아. 그럼 한 살 먹었어.
0: 괜히 먹었네.
1: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0: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1: 나도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하지?
0: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천천히 괜찮지? 내가 알아낸 게 있거든.
1: 생각한 게 있었구나.
0: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1: 기대되는데?
0: 기대해도 좋아.
1: 그래.
0: 거기는 진짜 기가 막혀.
3: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0: 고맙습니다.

0: 너무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1: 여기 예쁘네.
0: 아니 이게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1: 귀여워.
0: 와.
1: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봐봐.
0: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난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1: 이렇게?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0: 얘 부종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1: 약간 아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above my hands.
0: 귀엽네.
1: 장수.
0: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있으면 어떡해.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1: 어떡해.
0: 써봐 써봐 써봐.
1: 맞는 것 같아.
0: 안 되겠다.
1: 글씨는 난데.
0: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1: 선글라스 빨리 껴.
0: 눈부시니까.
1: 어머.
0: 나는 잘나네. 눈 부시도록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껴.
1: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1: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렇지.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2: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따도 되나?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달해야 이거.
2: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달해.
1: 천천히. 조그매. 너무 조그매.
0: 여기 여기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찾아. 엄청 크지는 않지만.
3: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3: 와와와 와. 와, 와.
1: 다리 마사지. 아, 내가 전문가거든.
3: 여기 여기 여기.
1: 다리 오 마사지.
3: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아,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아,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1: 시원하고 좋구만요. 애들아 안 와.

0: 이게 너무 미쳤다.
1: 야, 미쳤는데? 이거 뭐야?
2: 이거 활짝 웃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1: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2: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응, 나도.
0: 비, 아, 오, 이거
1: 봐봐봐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다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1: 어, 얘는 지금은 얘네들이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아, 그러네.
1: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얘 집 살까, 그냥?
0: 어? 아, 여기야 진짜 대박이야. 언니, 나 진짜. 아,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1: 봐봐, 얘네들.
0: 건강은 제일 재산이래.
1: 얘네들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어.
0: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1: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0: 휘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1: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0: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1: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0: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1: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0: 이래야 돼. 이러면 가야 돼.
1: 이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0: 근데 일해야지.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응.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그래.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1: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0: 진짜로.

0: 하는 말이야.
1: 이런 거 체험해야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
2: 너무 예쁜데?
3: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2: 정도 올렸어.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3: 그치.
2: 어디를 봐도 다 예뻐.
4: 고양이들.
3: 너무 귀엽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이거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3: 진짜.
2: 네. 대박이에요.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6: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3: 맞아요.
2: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6: 네, 같이 하고 있어요.
2: 어쩐지 감성이에요.
3: 진짜.
2: 평소에 어디 갈 수는 없어요.
3: 그러면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2: 아이스크림 와플?
6: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2: 얘
3: 생각하고 있대.
2: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3: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2: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7: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2: 그래?
7: 될까?
2: 구경하자.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3: 그지?
2: 우와 너무 예뻐.
3: 서점 갈 때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2: 고쳐야죠.
3: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2: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야, 진짜.
3: 언니, 여기 갬성 미쳤다.
2: 난 여기서 숨을래.
3: 우와. 언니, 여기, 머리 조심.
2: 여기 들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하는데.
3: 들어간다?
2: 두 시간. 우리한테는
3: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2: 그래.
3: 머리는 필요 없어.
2: 그래.
3: 머리 쓸 일이 없어.
2: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3: 아 시간이
2: 정해져 있어. 시간 한계.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3: 그니까.
2: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3: 진짜.
2: 찐이다, 찐.
3: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2: 아, 귀여워.
3: 미치겠다. 이거 봐. 그래,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주얼리도 넣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2: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3: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와 Yom, what a yom Habib, and I got the bahlam big vanik We am a stanna albi Yom, what a yom Habib, maganino Habib, adinigit Habib, wadinigit 언니 이거 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2: 띠마사라팜말르르서라팜
3: 대박이지?
2: 너무 멋있네.
3: 잘 어울리지 않아?
2: 멋있어.
3: 와 너무 감사합니다.
6: 이게 돌체 딸기라떼고요. 이게 딸기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2: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6: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3: 와,
6: 거예요.
3: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대박이다.
2: 예쁘게 올릴게.
3: 아, 여기? 오케이.
2: 그러니까요, 이거를 위를 살려줘요.
3: 좋아.
2: 예. 이렇게 하고
3: 진짜 뭐야.
2: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3: 영상이야.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2: 먹자.
3: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진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0: 행복해.
2: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3: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2: 어 미친.
3: 이 칼 어딨어?
2: 이거 진짜
3: 언니,
2: 와.
3: 칼 좀.
2: 와.
3: 이게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2: 나 딸기 좋아.
3: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2: 흘렸네. 흘렸어.
3: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2: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3: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2: 너무 맛있어.
3: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2: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3: 내가 그곳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2: 여기서
3: 클래스 받을 수 있대.
2: 체험 클래스?
3: 체험 같은
2: 어떤 클래스?
3: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6: 맛있게 드셨어요?
3: 네 너무 맛있었어요.
6: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 됐는데
3: 다 됐어요?
6: 예 해드리고
3: 좋아요.
2: 좋아요 좋아요
3: 완전 좋아.
2: 준비 다 됐어요.
6: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6: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4: 네. 됐나 봐요.
3: 우와 뜨겁나?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제 아내입니다.
3: 와
5: 반갑습니다.
4: 모모.
2: 너무 예쁜데요?
3: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4: 사실은 저희가

0: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네.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1: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0: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2: 어쩐지
0: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3: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어.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1: 잡치자.
2: 아 최고. 네,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네. 것들.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올게요.
4: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0: 괜찮아요.
3: 저는 이제 갈 테니까 네.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2: 좋아요. 감사합니다.
0: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2: 우와.
0: 소문을 들으셨죠?
2: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우와.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2: 그냥 있으니까? 네,
0: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4: 좋아요.
0: 조금 녹였어요.
4: 네. 좋아요, 좋아요.
0: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네, 같이 한번 네. 해보실래요?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0: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2: 그러니까.
0: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잘하시네 아주.
4: 아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0: 네네. 썰은 딸기를 냄비에 넣어요.
4: 네.
0: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2: 네. 그다음에 설탕을
0: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네,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4: 네.
0: 그런 식으로
4: 네.
2: 절반.
0: 예,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
4: 오 좋아요 좋아요.
5: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0: 네, 그렇죠.
5: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을 끓였거든요.
0: 아 그랬구나.
5: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0: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4: 네, 이건 뭐예요?
0: 아 요거는 레몬즙.
4: 아, 레몬즙이요?
0: 이거는 왜냐하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줘. 그런 역할을
5: 있어야죠.
0: 향기 나요?
4: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0: 아 배고파.
2: 딸기 딸기.
0: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4: 아~ 네.
0: 실은 요즘에는 네. 특히 저희 마을은 고추장 담글 때도 딸기
2: 딸기를 넣어요? 네,
0: 딸기를 넣어요.
2: 고추장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
4: 설탕 대신.
2: 우와,
0: 설탕을 조금 넣고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4: 오, 그러겠다.
0: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4: 우와.
2: 맛있겠다.
0: 네.
5: 그렇죠.
0: 괜찮아요? 왜?
4: 벌레요.
5: 벌레.
4: 갔어요, 갔어요.
0: 괜찮아요.
5: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그 야스민이 뭐 벌레
4: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0: 아,
4: 저도 완전 도시걸이에요.
0: 네. 아, 도시냐.
4: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5: 멋있다. 우와.
0: 모기뿔.
4: 아.
0: 쓰고 알아요?
5: 네.
0: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5: 그러면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0: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5: 그러네.
0: 네.
5: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속을 태우고 있네요.
4: 진짜.
5: 너무 좋아요.
4: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0: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5: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네. 더더욱
0: 근데 이건 기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4: 아~
0: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5: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0: 맞아요. 산청 살아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5: 왜냐면 어떻게
0: 부지런해야 돼.
4: 우리.
5: 그럼 전해와야 되네.
0: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5: 맛있겠다, 네.
2: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0: 그쵸?
4: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0: 아, 그렇구나.
4: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0: 먹어요, 그렇게.
4: 좋아요, 좋아요.
5: 좋아.
0: 네. 먹을
4: 맛있겠다.
0: 거, 먹을 것 같아요. 와우,
5: 진짜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0: 네, 맞아요.
4: 와. 내가 만든 딸기.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2: 귀여워, 짠. 귀여워.
6: 너무, 너무 예쁜데요?
2: 감사합니다, 선생님.
7: 감사합니다. 저희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뵈요.
2: 좋아요.
6: 좋아요. 감사합니다.
7: 꿀잠 자야죠.
6: 딸기 참 잘게요.
2: 딸기잼, 딸비잼 갈게요.
6: 딸기 참 자야지.

0: 이거 그림인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다고?
1: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2: 아침에 야스민. 와.
0: 대박이다 진짜.
2: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2: 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끼고.
0: 완전이요.
2: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0: 어, 나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쟤.
0: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4: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샐러드.
2: 여름 샐러드.
4: 여기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0: 와, 진짜.
4: 계란은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그 하신 분이.
0: 어, 오래요?
4: 키우신 그 계란.
3: 네. 네. 이것도 맛있게 자랑합니다. 네. 네. 네. 이것도 맛있게 자랑합니다.
2: 네. 사랑합니다.
3: 진짜. 감사합니다.
2: 네. 잘 먹겠습니다.
0: 네. 네, 좋아.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3: 그치.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먹어보고 싶다.
5: 부드러워 보인다.
6: 사장님 센스 소금 살짝 뿌려주셨네.
3: 아, 우리 잼 열심히 만들 비유가 있었네. 맛있죠?
6: 먹기가 아까워.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3: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6: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3: 오, 오렌지 맛이
6: 유자네.
3: 아, 유자.
6: 너무 맛있네.
3: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6: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진짜. 와우.
3: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6: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3: 아, 그거 인정.
6: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3: 나 다음 플랜은 내가 짰어.
6: 뭔데?
3: 여기 동네 권 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0: 진짜?
3: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0: 좋다.
3: 응.
0: 오케이.
3: 다 먹었어?
6: 좋아. 갈까?
3: 응.
6: 가자. 재밌겠다.
2: 먹었습니다.
6: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3: 저희는
7: 잘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2: 네, 좋아요.
3: 감사합니다. 빨리까지 재밌을 것 같아.
2: 네.
6: 우와,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기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3: 이게 돌다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 진짜네, 이게.
6: 집도 다.
3: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6: 아, 요거야?
3: 예,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어, 이 집 같아.
6: 어, 여기 문이 있네. 뭐야?
3: 어, 꽃!
6: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3: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6: 우와, 우와.
3: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6: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3: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 같아.
6: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0: 그래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1: 그거는 그렇지.
0: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살아 계시나?
1: 인가?
0: 들어가 봐야겠다.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0: 아, 쉬고 계시는데.
1: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0: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나는 여기 산 지가 30년인데.
0: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3: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눈말 맞더라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옛날 고가고
0: 고
3: 근시고가.
0: 네. 네네.
3: 주인이 성이 근가라. 근시고가.
0: 아, 권씨.
3: 근시고가.
1: 근데 여기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3: 때깔이가 세보소 여덟 때깔이라.
0: 어머 여덟 개요?
3: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0: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3: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지?
0: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합숙해도 될까요?
3: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0: 아, 뭐가 좋다고요?
1: 터가 반반.
3: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이어서 천숙군 만숙군 때였던 거야. 부재라. 아.
1: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0: 고양이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3: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밭에 한 들어앉았다.
1: 거기 개요?
0: 어떤 거요?
1: 고양이?
3: 거부소 개.
0: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1: 아, 고양이 말고 개 키우시는 거예요?
3: 내놔서 괜찮아. 어디 누가 보소?
1: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0: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1: 이름이 뭐 개요? 저 방에?
3: 깡순이.
0: 깡순이?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1: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와봐. 밖에서 두지 않아요?
0: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오,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게.
3: 진짜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0: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1: 사람 좋아해요. 여름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0: 어우, 너무 귀엽다.
1: 덥죠? 우리 다 더워요. 저희가 그러면 조금 둘러봐도 될까요? 저희 곳곳에?
3: 어, 근데 저희도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1: 아, 모형도 있어요?
0: 와.
1: 아, 애기가 산책이네.
0: 깡순이랑 같이. 와, 좋다. 깡순아, 안내 잘 해줘.
3: 이건 옛날에 부재집에서 누나락젠 고방이고.
0: 오, 그래요? 진짜요?
3: 누나락젠 고장이고.
0: 우와.
3: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 데라. 옛날 모욕한 데.
1: 아, 모욕했어요?
3: 모욕가이라. 이어 불뚝.
1: 모욕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3: 저 옷물 입고.
0: 우와.
1: 아, 어머, 거기서 찾으러 가고.
3: 서갖고.
1: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0: 우와, 여기 물이 있어.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할머니 너무 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2: 올 때는
0: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还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问着我几个新的马里奥，七万家村内，东村西屋，村西屋村西屋，七万家村内，二西屋那村西屋。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친척 멀어져

이래서 받들이고 그러나 그의 안에 곽씨 부인이 있는디 주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지 싹 바느지 관대도보 행의장의징령이며 석숙회자 중추막과 남여보그 잔누비질 상침질 꺾음질과 배울뜨기 괴땀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망건 꾸미기 끈적기 배자 도시 벗어한 행전 포대 허리에 띠 다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복건 풍채이며 전주의 가진 금침 백엔 못 쌍원앙 수도 놓고 생보사 각대 흉 배학그리기 흥조공단 수주산주낭능갑사 운문도주 갑주분주표주명주 생조둥견 조보북보황제포 보문포 채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짐향옷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 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 다식정 내면화체의 신설이며 각각 잔수 약주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해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이 다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짓고 돈부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0: 어이. 박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하니
1: 아, 그렇지.
0: 하루난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의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1: 어시고.
0: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이며
1: 아, 그렇지.
0: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맞들까.
1: 아,
0: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풀겄구먼.
1: 아, 아,
0: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1: 다.
0: 가군을 청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1: 아,
0: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 못하오리까.
1: 아,
0: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세. 아, 아. 영산대 자리용신당과 고묘 총사 서광사며 섣불미륵 서계신디 허유 허유 다니시며 가사 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과

너는 남기 꺾어지랴. 갑자 사월 좁아이랴.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하고 세기 억농더니

0: 요 몸에 난 원삽니다. 개화까지 손에 들고 부인전 배려오고 곁에 와 앉는 거도 뚜렷한 탈정신이 난 듯 남의 관흠이 해붕을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 기허리 없더니 선녀의 고운대도 고치러 받게 하고 세우 성으로 마르렀나 소녀는 서항 못다리더니 반도친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은 고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은 애치심에 갈 바를 몰랐더니
1: 아, 멋지구한.

이리 찾아왔사오니요. 여기 소서

양주몽사 의논하니 내 외 꿈이 꼭 같은지라 그 달부터 태기가 있는디 석

씨가 지희 단생언이 순목년. 곽씨 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하겠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는디. 삼십삼전 도솔 차 승불제석 삼신제왕님네 화이동심하여 다부보복수 사십우 낙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 피어리고 넉 달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산언니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만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여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디 전신을 꼼짝 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사대 삭신유.

곽씨 부인 생각하니 아무리 허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가구는 소혼길 잡아

아이고 여보 가장님 내 평생 뭐 그

0: 是很多朋友，那朋友他个
1: 不是我，
0: 不是。

0: 일조차 죽자 돈이 천명이 예뻐인지
1: 아 그렇지
0: 인연이 끊어졌든지 하 할 일 없이 이게 춥

从光的巨雕后里曹公母亲小女儿担心能他儿孤派없어집백막대흩터집고터듬도듬다니시다

기하늘 못 이기여 가가 문전 다니시며 밥

45에 낳은 자식 초단 번도 못 먹이고 어찌 모르고 죽단 말이 웬 말이.

과장님 뒷마을 귀도검이 정진옥에 지냈으니 저 자식을 안고 가서 저 좀 먹여 달라 하면

제 발목을 커 들랑 앞을 세워 길을 물어 그렇지.

0: 이제
1: 이마담이 나 모친 분묘로 다 가라 문양 삼면을 하게 허와 헐마른 무궁헌나.

아버둔 가장에게 어린 자식 제쳐두고 유언하고 돌아 누입제. 아,

큰 은도란 부분 수복 강령 태평 안락 양편에 새겼기로 고운 홍전 괴물 춤치 끈을 달아 두었으니 그것

0: 아이고 내 새끼야.
1: 저

게 되니 죽나넘이 산자식이 생사가는 무상 되냐.

이 전방 중 많이 먹어라. 손길을 스르르 놓고 한숨 개워 부는 바람

0: 하시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 지어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그렇지. 식음을 전폐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에 잠김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 뒤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그렇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꼭 주저앉으며 들어

사진이요. 병불릉 사진이라더니 약이 두려 원수로라.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라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전서여겨놔. 세계 환생 자로 치는 외구연불이나 허여 줄걸. 절통하고 부

여름 전한 우리 곽 씨가 죽었소. 방으로 더듬 들어가. 마누라 먹으러 덥소가.

독립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독립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 뒤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뜨루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형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

0: 吃啊。
1: 何人来来
0: 吃
1: 啊，看不一下起的后面给满就足我
0: 他吃
1: 啊。困这个都不管切不起哟，我唱不听，切得空愁。

0: 미 아 이안 꼬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시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허허 기덕이낸가 이제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첫 좀 주소
1: 그렇지

파고 파고름을 우니 신봉사기가 막혀 아이고 내 새끼야 너희 모친 원디가 따 나게 항동천 낭자를 보러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질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안 어떤 아이를 방바닥에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의 어미로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오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신부인 철석인들 안주며 도척인들 안주랴 처설만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저이 생각 말

허허 고맙소. 수복 강령 허겁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에 삼백 일삼 허누라고 흐.

백석성 탄신일가에 빨래호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져가서 이에 첫 좀 먹여줘. 저도

배부르다. 배가 뱅어구나. 기도 기도 기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고

통은 햇달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그물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백미다섯에 뒤 하나 열 소경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염주염 찰깡찰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나 얻어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우리 감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나밖에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우르르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안녕하세요.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Hey, Wonjin.
1: Uh-huh.
0: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1: What?
0: It's the day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1: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0: Did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yet?
1: 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0: That's
1: 5월
0: right.
1: 8일. 이래 봬도 효자랍니다.
0: Okay, what a good boy, Wonjin.
1: Uh-huh. 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요?
0: Yep. Well, in Korea, we celebrate Parents' Day every year on May 8th. It is the 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1: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1: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0: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1: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0: 네.
1: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 satisfy your eyes and ears.
1: 네, 물론이죠.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0: God.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Just so this action.
0: Da-da-da-da-da-da-da 널 좋아한다고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춤을 착 해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쿠이스 씨는 저의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에 앨범인데요. 응? Don't Mind Me 그리고 Who is She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Who is She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신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누구인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1: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l 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4: Let's go.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America's Jung In-seok연구원.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on three sides, Korea has a great selection of seafood. From raw fish to piping hot seafood soups. Ah, it's mouth-watering just talking about it. The two pillars of Korean condiments, gochujang and soy sauce.
1: Ooh, what do you prefer?
0: Gochujang. I like anything made with gochujang. In general, Koreans love spicy food.
1: I prefer the soy sauce base. There's something about the salty and sweet that hits the right spot. I think even those who are trying Korean food for the first time will really like it.
0: But that's not all.
1: We can't leave out the street food. If you're in Korea, it's a must try. They are both treats for your eyes and mouth.
0: How about it? Mouth-watering, right?
1: Korean food, you've got to try it. Discover a whole new world of flavors.
2: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만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I'm astronomer Ji Woongbae, and today I'll be taking you on a journey through the universe to uncover the origin of gold. Do you like gold? I like it a lot. I like it because gold was born in space. In astronomy, gold is a very meaningful element. But is it so expensive? Because it came from space. Before we discuss the value of gold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let's first examine it from an economic one.
1: 금은요, 실물 자산이거든요. 한마디로 각국 나라가 만들어낸 종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종이 조각이 되겠죠. 가치가 0원으로 수렴됩니다. 근데 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물로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금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항상 인정을 받아왔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IMF 때였죠.
2: 97년 환율이 폭등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1: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원화를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달러를 원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달러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다 갖고 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은행들이 사서 해외에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었거든요.

0: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추세는 있어도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우상향한 것이 바로 금이다.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금의 값어치는 하락한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금이라는 이 금속은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인류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금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 Everyone loves gold, but few people know where it came from. Gold was created through the remnants of cosmic collisions and explosions in the universe. It is formed through the rapid neutron capture process known as the R process, the nuclear fusion after the Big Bang, when the universe was expanding, produced only hydrogen and helium. Even the nuclear fusion in stars can only create elements up to iron. Elements heavier than iron cannot be formed inside the stars. An extreme environment where neutrons are released en masse is required. At that moment, atomic nuclei quickly capture neutrons and become heavy. As a result, gold is created. The density of the star must be extremely high, and there must be more neutrons than protons. The remnants of stars that underwent the R process eventually flowed into our solar system just before its 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gold that arrived on Earth in its early stages was extremely heavy, most of it sank deep into the Earth.
2: 대부분은 지구 내부로 가라앉았습니다.
1: The gold that we find today was contained in meteorites that fell from space.
2: 운석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It is the remnant of a star born from an extreme explosion among neutron stars.
2: 우주의 극단적인 폭발에서 태어난 별의 잔해인 거죠.
1: Where did humans first discover gold?
2: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1: Today, we can buy gold with money, but in ancient times, it was mostly found in rivers. Many people think that gold is mined from veins deep underground, but there is still much gold left in rivers. That is where we can find it. Gold panning is finding gold in nature. Anyone can dig gold as long as they have the necessary tools.
3: 이 도구는 석션기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잘한 자갈 모래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슬루이스라고 그 물살이 이제 흐르게 되면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이제 금속 물질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기 안반이랑 안반 사이에 보면 물이 강하게 쓸려 나오고 그리고 저 안반 바로 뒤쪽에는 물결이 좀 잔잔해 보이잖아요. 저쪽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황토색인데 그런 흙들은 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사라고 해서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모래들 그리고 광물 성분들 그러한 성분들이 황토층 흙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좀 어둡게 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채취는 다 했고요. 이제 선별 작업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물살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살을 이용을 해서 비중 선별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스쿱 부어 보겠습니다. 한 스쿱을 이렇게 부어 버리게 되면 모래들은 금방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 있는 돌이라든지 자잘한 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쓸려 내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0: 아, 여기 보면은 금이 보이네요. 이게 보이실까요? 귀중 선별된 그런 토산물들을 여기 패닝 접시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게 살살살 돌려가지고 그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금이 좀 굉장히 많이 잡혀 걸로 봐서는 포인트를 제대로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거무스로 한 것들이 무거운 중사들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금이 지금 산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The gold flakes found in rivers are remnants of gold left behind in ancient gold mines.
0: 금 지명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줄이라든지 뭐 금광리라든지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명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국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지역별로 다니면서 모아놓은 그런 사금 컬렉션인데요. 다 금입니다. 다 사금이고요. 저희 선조들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금이라고 하면 정말 금전적으로 뭔가 돈이 되는 그런 광물이잖아요. 돌멩이처럼 이렇게 흔하지도 않고 희귀한 그런 광물이다 보니까 금이라는 이 광물 자체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Born in space and preserved within the earth, every piece of gold has a significant value. As you have seen, unlike other metals, gold can exist in its natural state. It's resistant to corrosion and can be easily flattened when hammered. Gold can be easily made into various ornaments without using fire. That is why humans have been using gold since incredibly ancient times. In 1972, a 6,500-year-old grave was discovered near a lake in Bulgaria. Inside the grave was a body adorned in gold, attesting to the long history of gold use by humanity. This shows that for a long time, gold is served as a tool for displaying status and power.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chemistry, gold is a very special element. Have you ever heard the word alchemy? Even in the eyes of natural philosophers who were considered scientists at the time, gold was a perfect substance. They attempted to transform common metals into gold through alchemy. In fact, an element is identified by the number of protons in its atomic nucleus. Chemical reactions are only changes involving the exchange of electrons. They can't alter the nucleus itself. For lead to become gold, a nuclear reaction is required, and that is the field of physics, not chemistry. So creating gold through chemical methods is virtually impossible. Yet their ideas and experiments laid the groundwork for modern chemistry. Without gold, chemistry might have developed much later. Desired by everyone, yet impossible to create. That's what makes gold so special. In the end, all the gold humans have is the result of processing gold that already existed on Earth. How does processed gold end up in our hands? We decided to find it out.

0: Once the molten gold is cast into 1,300-gram gold bar, the second stage begins.
1: 금을 녹여가지고 나온 이 골드바 제품을 가지고 아변기를 이용해서 금을 얇게 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얇게 핀다는 것 자체가 금의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골드바의 각 중량마다 그 금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this remarkable property firsthand. The metals to be compared with gold are aluminum, iron, zinc, and nickel.
1: 질산 용액에다가 금속판을 넣어서 이게 녹는지를 보여줄 건데요. 제일 먼저 철을 넣어볼게요. 요만한 조각이고, 그 다음에 니켈, 아연, 징크라고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0: 구리에 넣어볼게요. 납이 있죠? 납.
1: When immersed in an acidic solution, the other metals react, releasing bubbles. But pure gold remains intact.
0: 금속들이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세기가 이제 금속들 종류마다 달라요. 강한 산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대신에 그 전자를 받아줄 누군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산 용액에 많이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 중성의 수소 기체가 되면서 이 용액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속 표면에서 수소 기체들이 뽀글뽀글하고서 거품이 생기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아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금의 경우는 산화 환원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이온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금속 상태로 중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도금을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끼리 경쟁을 시킬 거예요. 여기는 지금 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금을 녹여놓은 금 이온 용액이 들어있어요. 얘 둘이 서로 맞닿게 했을 때 금 이온이 철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가서 철을 이온화시키고 금이 고체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0: 아까 우리가 산 용액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금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금이 전자를 안 뺏기기도 하지만 양이온 상태의 금은 전자를 뺏어오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철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서 자기가 금속 상태, 중성 상태로 바뀌어서 달라붙고 철은 양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나가는 거죠.
1: Simply put, the electrons in the iron are replaced by gold. The plating process is complete after the two metals trade their positions.
2: 첫 번째 실험은 산에 녹이는 실험은 금이 다른 금속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안정한 금속이냐, 즉 전자를 잘 잃지 않는 금속이냐, 산화가 잘 안 되는 금속이냐를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실험은 다른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금이 빼앗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금속들 중에 전자를 제일 안 잃는 금속이 금이에요. 1등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본다면 백금보다 금이 더 우수한 거죠.
1: Even now, somewhere in the universe, new gold is likely being created through violent collisions between stars. However, the gold produced in space almost never makes its way to Earth.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저널베이스원 김태란입니다. 요즘 또 한국 관광이 엄청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오늘 트립 큐레이터로 한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비가 오는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나름 낭만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나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남의 부여인데요. 이곳 충남의 부여는요, 백제시대의 수도여서 많은 역사 유적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곳 부여에 오시려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면 바로 이곳 부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1: 여기 안 만들어 일단 갈게요.
0: 네, 비가.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산책하면서 약간 여행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아 부모님이랑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지금 서동왕자랑 선화공주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오늘 저를 이곳에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를 맞이해주시는 걸 보니까 동남지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국남지인데 지금 주차장도 무료고 이 국남지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국남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국남지. 국남지는 부여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에 딸린 연못이다. 궁 남쪽의 연못을 팟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국남지라 부른다. 또 삼국사기에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역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국남지 여행자 쉼터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곳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인데요.

곳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그 궁남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남지를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크고 높고 많은 연꽃은 현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곳 이 연못에, 이 국남지 연못에 대한 또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제의 서동왕자가 신라로 잔입해서 마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렀는데,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쫓겨나게 됐는데, 서동왕자는 그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선화공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동왕자가 이 연못을 선화공주에게 선물로 만들어주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몰입하시면서 이 국남지를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연못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호용성, 용을 품은 정자라는 뜻이죠. 또 안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아, 서동요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곳이요,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0: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불러볼 건데요. 이곳 구현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나 정류장에서 어플을 통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 이제 곧 버스가 올 텐데. 지금 가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편리한데요?
1: 이게 성인 기준 1,400원. 이 버스가 성인 기준 요금이 1,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백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합의성 시기를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약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공이 바로 사비공인데요. 이곳에 그 사비공을 무려 14년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 그러니까 허동왕자가 허나 공주와 살았던 사비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창덕궁과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문. 하늘의 뜻대로 정체하는 문인데요. 안에 전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전으로 가시죠. 아름다움과 평화를 사랑했던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분양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정전입니다. 엄청 멋있는 게 보이는데 함께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궁.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정전의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이다. 외전은 인덕전으로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 이곳이 백제 무관과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마침 백제 의상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백제 사람 같나요? 백제 옷도 입어봤으니까 여기 어저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저수 작업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 심히 걱정이 한시름 녹여였구려. 이 모든 경들이 애써준 덕분이라 내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알겠소. 관두겠소.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임금으로서의 책임감이 막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챌린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보셨죠? 봉남지에 가득 피어있던 연꽃들. 아직 연잎밥을 제가 제대로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화밥상? 아까 선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선화밥상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요.
1: 네.
0: 맛있겠다. 네, 어우, 색깔 예쁘다.
1: 이렇게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0: 네. 이거 어떠셨죠?

0: 원래 1인에 1피스거든요, 닦갈비가.
1: 네. 아, 진짜요?
0: 네, 네, 너무 멋있고 잘 생기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1피스 더 드렸습니다.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은데 가장 메인 메뉴는 우리 연잎밥이니까 연잎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 안 보시겠어요? 향긋하시죠? 아, 이거 연근이고 이게 뭐지? 사장님, 이거 혹시 네. 뭔가요, 이게?
0: 아, 그게 연꽃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연자육이에요.
1: 아, 연자육?
0: 네네.
1: 아, 맛있나요?
0: 아, 환자들 이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 필요하겠네요. 네.
0: 활력, 활력.
1: 엄청 고소하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어서 멘트가 생각나요. 슴슴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데 밥 알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메인 반찬 떡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떡갈비고요. 육향이 되게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에피타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근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연근전을 생각보다 간이 돼 있고 그 연근에 씹히는 식감이 약간 그 나야 연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진짜 맛있다. 서울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맛이. 오케이. 여러분도 부여에 오시면 다른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연잎밥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나는 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마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은요? 너무 맛있는데 저 아직 약간의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연근전으로 하겠습니다. 연근전 1등.

0: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가 백제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황포노배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저렇게 황토로 물들인 옷을 달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태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와우. 지금 제가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 머리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기분 좋은데요?
1: 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 백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삼천궁녀가 만국의 한을 품고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고 이곳에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낙자, 꽃화자, 바위 암자를 써서 낙화암이라고 불려지는 바위가 오른쪽에 강에서부터 10m 높이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안각을 해 놓았답니다.
0: 와, 진짜 강이 진짜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이 강 이름이 백마강인데 아까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한번 봤었죠.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해서 강에 사는 용, 백제를 지키는 포국용을 낚아 올렸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낙화암의 삼천궁녀 얘기도 그렇고 정말 슬픈 설화인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단지도 멋있네요.
0: 아, 저기요?
3: 어떤 슬픈 설화가 있을지.
0: 내 신발에 관해 서러움.

다림성.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이곳 정상에는 묘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조심조심 가보시죠.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요. 희한하게도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나무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볼 건데요.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하트나무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꼭 남기고 싶어하는 인생샷 스팟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에게 부여는요,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밥도 맛있었고 연못도 너무 멋있었고 다 배 타본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나무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로맨스 있고 사진도 예쁘고
1: 멤버들
0: 매튜요 초록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낭만 있는 거 좋아하니까 부여에 꼭 오시면요 연잎밥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두 가지 도시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1: 김치가 있고요.
0: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단 천사 같나요? 오케이, 오케이.
2: 네, 좋아요, 좋아요.
0: 오케이. 오케이.
3: 먹는 거? 그냥?

0: 잘 보인다.
1: 막혀 있는데.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 보이네.
2: 나는 예 무가더다.
1: 예.
2: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1: 예.
2: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1: 예.
2: 1950년 9월 15일.
1: 네.
2: 인천 상륙 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1: 예.
2: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 작전.
1: 오.
3: 와. 칼만 작아요.
4: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5: 여기는 84년도.
6: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7: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투자 안 해야 될 것 같아.
2: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1: 아, 해장국, 국밥.
2: 근데 뭐뭐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1: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2: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1: 북어?
2: 북어!
1: 맞췄어요, 바로?
2: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1: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2: 야, 안동 갈비.
1: 갈비 해장국?
2: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1: 빨간색? 빨간색 배요?
2: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1: 네 알죠 알죠.
2: 편의점 뭐 들어가?
1: 선지.
2: 정답.
1: 아, 선제장국?
2: 선제장국.
1: 선제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2: 별로 싫어합니다.
1: 아, 괜찮을까요?
2: 그 선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1: 아,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2: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1: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2: 여기요?
1: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2: 인천.
1: 여기. 말해.
2: 아, 그 여기야?
1: 말해.
2: 아. 아니,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 형한테 전화한대구나.
8: 여보세요.
2: 말해다오.
1: 말해다오.
2: 말해다오.
1: 기억이 좀 나시나요?
2: 야, 어두워서 그래. 아유,
1: 답답해. 네?
2: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살았어도.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살았어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1: 뭐죠, 또?
2: 인천 하면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자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1: 전혀
2: 쪼미 나왔어.
1: 네?
2: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1: 알죠, 알죠.
2: 원로가 계십니다.
1: 네네.
2: 대한민국 최초 랩일걸?
1: 아, 진짜요?
2: 그럼.
1: 아.
2: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떴어.

0: 너도 허락을 하면 뭐 먹습니다.
1: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1: 쫑글쫑글해.
0: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1: 아, 진짜요?
0: 노포니까. 네.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나눠보도록
1: 하겠습니다.
0: 네. 갑시다.
1: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0: 자, 제가 선지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1: 그건 맞죠.
0: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 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1: 선지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또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0: 나고
1: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저는 선지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저녁무게에서 먹은 것 같은데.
0: 단동?
1: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0: 좋은 거 먹었네. 거긴 좋아.
1: 네.
0: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웠어.
1: 시작부터 선지국밥 너무 좋죠.
0: 이런 날씨에 딱이지. 자, 이 집은 45년 됐습니다.
1: 아, 동네 분위기부터 여기는 그냥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동네잖아요. 그냥 집 앞.
0: 동네야.
1: 집 앞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0: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1: 그러니까
0: 정말 빌라도 노포입니다.
1: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자취하는 그런 느낌이다.
0: 이런 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1: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1: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1: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0: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1: 여기네.
0: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우스트리아에?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나 멤버이라고.
3: 아 왜 비 네. 오는데 밖에 나와 계세요?
2: 아니 손님 차 좀 대라 대라고 좀.
0: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 알아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2: 잘 알지.
1: 저희 둘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죠.
1: 아 감사합니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0: 네. 노래 한 곡 제가 또.
1: 인천 앞바다에 선지국이 떠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뭐 뭔지 아시죠?
2: 예.
1: 예.
0: 아 아시는
1: 소한 반응이네요.
0: 그냥 착 붙여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어머니 이거 뭐예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가.
2: 우리는 여기 농사를 취직해 있는 데서 저다가. 고추며 뭐 야채 한 70%를 다 수거해줬어요.
1: 아니 해장국집인데 고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2: 여기는 김치석도 다 담가서 하지.
1: 오. 근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7월 31일 방송인데? 그 시청자분들 한 달 뒤에 와야겠네. 어우 장독!
0: 와. 아니 선지국집 안 같아요. 무슨 고급 한정식집 같아.
1: 대박이다. 이게 다 재산이야.
0: 아, 그니까.
1: 누가 안 훔쳐가나 이거?

0: 사장님. 아유, 바쁘시.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우와.
1: 이렇게 상의 우리 같이 나가
2: 김치 직접 담그신 거죠?
1: 네네. 그리고 와. 농사 진 거예요 이것도. 어? 농사 짓는 거.
2: 농사 짓는 거예요?
3: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1: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2: 이게 네. 뭐야?
0: 고추 수확.
1: 고추. 아. 요거는 이제 고추 따서 절임.
2: 와. 한 달로 쉬시는 거예요?
1: 네네.
2: 진짜 맛있겠다. 아우.

0: 전설에 재배한.
1: 와.
0: 와, 진짜 맛있다. 짜기만 하면 못 먹을 텐데 달짝지근한 것도 있어. 그 고추 향도 있고.
1: 안 맵네요. 김치맛, 김치맛 같다.
0: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선제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1: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것 같고.
0: 그치? 어우 맛있다.
1: 씹는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0: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하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넣고 꺼내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홧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일단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1: 전. 그래서 씻어먹구나.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냄새.
1: 응, 전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한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선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고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느끼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1: 와, 전 진짜 맛있다.
0: 2026년 먹은 전 중 1등.
1: 전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0: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2: 아, 이거 귀한 집이다.
0: 야,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소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1: 또 화날 것 같은데?
0: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1: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0: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1: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0: 어,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3: 괜찮으세요?
0: 잘 팔아요?
3: 안 팔아요.
1: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3: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1: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0: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다는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1: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0: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인가?
1: 기대된다. 우와.
0: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1: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1: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1: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1: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3: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솥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무긴 잘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하신 것 같아.
0: 어,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신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나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큰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잖아요.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음씹음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2: 국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1: 소소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내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쓱 들어가고.
2: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1: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잖아요. 아.
2: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1: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긴 체감이 확 돼요.
1: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0: 야, 대박이다.
1: 진짜 1등이네.
3: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나 눈물 나올라 그래.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 친구
2: 맞추시겠어?
3: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2: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힌트.
3: 도둑이야. 도둑이요?
2: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3: 뭔 도둑이죠? 밥도둑.
2: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3: 끝! 네?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2: 누구네?
3: 어, 나오신다고?
2: 누군데?
3: 연정훈 씨?
2: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3: 그거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으로.
2: 뭘로?
3: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2: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3: 아, 그 도둑 아니에요?
2: 그 도둑 봐, 그럼.
3: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2: 가자.
4: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었어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비가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이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아니요.
0: 헷갈렸지?
1: 아니요.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3: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훈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 와, 들어온다. 어, 좋네.
1: 올.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2: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간장게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3: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공복이시죠?
3: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아!
1: 지금 전당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아,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3: 선지전.
0: 선지전.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0: 대학생입니다.
1: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0: 한 살.
1: 네?
0: 어?
1: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인 게 믿기지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달 차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Nope.
2: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1: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한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2: 아, 오래된 집.
0: 완전 노포만 주잖아요.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인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1: 예,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1: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죠, 학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2: 좋지. 어. 연정우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아.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전을 먹고 와가지고.
1: 그러니까.
2: 관현무개비 골목 좋아합니다. 아하.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3: 아, 멋지다.
2: 와, 골목 귀해.
1: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2: 생 골목이다.
1: 응. 와.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2: 어, 집이. 아, 돼 있네. 양보 하나 맞출래?
1: 응?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지금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2: 여기.
0: 아, 여기에요?
4: 사장님이신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사장님이세요?
5: 사장은 아니고 주인이에요.
2: 아, 주인이세요?
6: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2: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2: 촬영해도 될까요?
5: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2: 아니, 주인 아니세요?
5: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2: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5: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2: 오, 안에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박효부하고 같이 먹는 거, 셋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1: 네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메뉴도 진짜 오래됐다.
1: 근데 명조체로 써있어.
2: 메뉴 이런 거나 이런 느낌이 아침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3: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구만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띄어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로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가 평일에 학생들이 더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아. 근처 직장인들이랑 아.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아, 찐이네. 여기서
2: 오래되셨으니까.
0: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1: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많이 드시고.
0: 쫄면 군만두 돈까스.

0: 저는 쫄면 군만두
1: 너무 좋네.
0: 헐? 돈까스.
1: 남자 돈까스?
0: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야, 내 연정은 대박이다.
2: 신기하네.
0: 왜요?
1: 왜 안 늙어?
0: 네?
2: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0: 많이 하죠.
1: 네? 근데 왜 안 늙어? 머리도 안 빠졌어.
0: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1: 우와, 뭐야.
0: 왜요?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1: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0: 어...
1: 왜 그런데?
2: 네?
1: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0: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1: 오, 거의 다 좋아해요.
0: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1: 오, 네. 잘 어울린다.
3: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0: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1: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0: 요렇게 저렇게도.
1: 술비는 의미 있어.
0: 애기가 몇 살이야?
1: 지금 101일입니다, 오늘.
0: 101?
1: 네.
0: 오, 제일 힘들 때네.
1: 공감 많이 하네.
0: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1: 나만 에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0: 아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1: 그럼 섭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미안해 해야 돼요.
1: 저도 일하는데.
0: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1: 아니 네. 너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0: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1: 아니 안 돼 그거.
2: 아니야 아니야.
1: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0: 응.
1: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2: 그렇구만.
1: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2: 와. 미쳤다, 이거 냄새.
0: 이게 그거군요.
1: 이게 그거야.
0: 딱 봐도 만든 만든데요?
1: 이게 불규칙하잖아, 모양이. 조그맣게 만드셨나봐, 이렇게.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딱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 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길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소기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려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고추 너무 좋지 않아요?
1: 고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고추 향이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고추가 팔이야, 팔. 10중에.
2: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 사라지네. 중독성 있어. 저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네. 주시겠어요?
0: 늘 있는 일인가 봐.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2: 무조건 먹어야 되는.
1: 자녀들도 오.
2: 와 클래식이다.
0: 어이 돈가스 맛있겠네.
2: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예요?
3: 네.
0: 옛날 경양식. 아. 너무 맛있네. 40년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3: 네.
0: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3: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0: 아 이게 메인이구나.
3: 네.
2: 진짜 맛있다.
1: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뭐?
2: 만두를 만드세요?
1: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0: 아, 아버지 어머니랑?
1: 네.
2: 명절 이런 때요?
1: 아니요.
2: 그냥이요?
1: 그냥.
0: 오.
1: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또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0: 뭐 넣어요?
1: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2: 꽁만두.
1: 네.
0: 아, 강원도 넣고
1: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0: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야
0: 쫄면 이렇게 맛있어. 너무 좋다 이건.
1: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0: 면이 달라요.
1: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2: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인위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3: 그 쫄면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자구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제일 주재료가 고추장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식초도 넣고 뭐 가전 양념 넣고 그래서 버무리는 거예요.

0: 자, 매워 이게?
1: 이건 매워요.
0: 와 매워.
1: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0: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1: 왜요?
0: 단맛이 들어서.
1: 다른 조림보다?
0: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0: 두 개의 콤비네이션이
1: 여기 최고.
0: 엄청 좋네요.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0: 있어.
2: 얘 누구야?
0: 누구지?
2: 누구?
3: 저예요.
0: 예?
2: 아이돌인데?
0: 두 발 자유예요?
3: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3: 홀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 미국 유학했어요?
3: 네.
2: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3: 그러니까.
0: 드라마에
3: 아, 그런 게 있어요.
0: 드라마에 나오는 귀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3: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3: 오!
2: 이렇게 차이가 나나?
0: 아이고 내가 갖다 붙이지.
1: 왜요?
2: 작년 될까?
3: 요때가 이제 그
0: 걸장
3: 그때 나온
0: 아 골든벨.
2: 조정 골든벨.
3: 네 골든벨도 나온.
0: 그냥 말죽거리 자동차인데요. 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2: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3: 왜 네, 뭐 많이
2: 명함 많이 받아들이죠.
3: 쓸걸요?
2: 난리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0: 굳이? 뭘 점검을 해요? 아이고.
2: 아이구라니 참.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0: 수능문제도
2: 어려운 게.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하면 못 맞출 걸.
0: 고등학생 없어요?
3: 아니 입시 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3: 야.
2: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0: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2: 그럼.
3: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 아 안경으로.
3: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2: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3: 아.
2: 초등학생입니다.
3: 아,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인가
2: 싶네. 초등학생이고 얘가 중학생입니다.
0: 오. 거짓말.
2: 얘가 고등학생.
0: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2: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훈 씨.
3: 와.
2: 이런 얼굴. 에?
3: 네.
2: 예.
3: 자를까요?
2: 응.
3: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2: 와, 얇은 돈가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구성도 옛날 레트로.
0: 추억의 맛.
2: 옛날 돈가스.
0: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니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2: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
0: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2: 역사가 느껴지잖아.
3: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2: 네, 맞아.
3: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0: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2: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야? 이렇게.

0: 좋은 작품도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0: 어? 네. 그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아.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예요.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셋이서예요. 근데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호 선생님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3: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3: 저는
2: 따뜻하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못해요.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0: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1: 네, 네.
0: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0: 리허설 많이 하겠네요, 요즘에.
1: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을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연극이시구나, 네. 아예.
0: 아, 떨리겠다.
1: 혹시 또 실수할까 봐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0: 한 끼도 반응하죠?
1: 아, 그럼요.
0: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4: 다음엔 섭외가 될까요?
0: 오. 너무 잘 먹었습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and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다면서요?
2: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아,
1: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를 한 거예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1: 이런 애도 있다.
3: 그 친구도 안 됐지.
1: 그 친구는 안 하지.
3: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1: 네, 맞아요.
2: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1: 그래서
2: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 하셔가지고.
1: 어머, 네. 우와.
2: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1: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2: 반대 많이 하셨죠.
1: 아, 왜요? 쉬운 길 아닌가?
2: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네.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4: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1: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4: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2: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1: 가인 씨 생각도?
2: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1: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4: 이제 막 작품 많이 하기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저는 뭐 그렇게 결혼이 뭘 방해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장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1: 자, 육고기, 해산물.
0: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0: 네.
1: 해산물입니다.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1: 아,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 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입니다. 여기는 심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그러니까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와, 와우. 와우. 야, 여길 또 오네, 여길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1: 야, 닭강정.
0: 내가 저번에 먹었던 닭강정이 여기야. 와,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네요.
1: 그럼.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2: 와, 근데 아직까지도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0: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2: 아하. 어,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고.
0: 아유. 와, 여긴 또 조용하죠.
2: 이건 뭐야.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0: 그치?
2: 조용해졌다, 엄청.

0: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1: 야 여기는
0: 와 이런 데가 있구나.
1: 와 대박이네 냄새 봐. 와 땀에.
0: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2: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민어.
0: 여름은 민어.
1: 그렇구나.

0: 섭외로 가시죠.
1: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좀
1: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지금 2층이 좀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
1: 괜찮아요.
5: 저희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네.
4: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이죠?
5: 아, 네네. 네.
4: 네. 괜찮으시면 안쪽.
1: 젊은 사장님이시네.
0: 감사합니다.
5: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6: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아, 대박.
5: 야, 여기 민어 전문이네요. 다 민어네, 메뉴가.
1: 여러분, 여름은 민어입니다.
5: 몰랐어요?
6: 전혀 몰랐어요.
1: 여기는 민어 정식이다.
6: 아니, 근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여름이라며.
1: 여쭤봐야지. 안녕하세요.
5: 요게 됩니까, 요거? 10월부터 5월까지 됐는데 뭐 주나요?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1: 오늘까지.
5: 네?
1: 오늘까지?
5: 진짜요?
1: 내일은?
5: 저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 아니, 아니요. 이게 6월달부터는 이제 민어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5: 아.
1: 그래서 보통 5월달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달은 경매가 보고.
5: 아.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1: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좀 안정되는까지.
7: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1: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5: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1: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예.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예.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5: 아,
7: 어물전처럼?
1: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고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됐던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어는 불을 먹어요.
2: 아 그래요?
0: 불회요? 불회가 아니에요.
2: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에 불회가 아니라
2: 뜨는 거.
0: 민어가 1,000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으라 합니다. 아 그래요? 불회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여름은 민어입니다.
2: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3: 이쪽이 껍질, 물에 뱃살하고요. 이거 민어 회.
0: 이게 민어야?
2: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4: 네. 너무 맛있다.
0: 쌀도 되게 부드러워.
2: 아니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회가 좋으면 두통을 써요.
4: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크게 쓰신 걸 좋아하더라고.
0: 밑까지인 거죠?
4: 네. 이거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니까 여기가 잘 썰어서 그런가?
4: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지.
2: 꽉 찬 느낌 진짜.
0: 여기가 저 기사 보니까 두껍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4: 아하.
5: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그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있어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회 자체. 아,
1: 거기보다 낫지.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대한 소금장입니다.
2: 아 이거 소금장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데 김치 싸 먹었어요.
2: 어허, 회를.
0: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이게요? 우리랑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위너의 재발견이네.
1: 김치랑. 너무 맛있다. 민어 회지 1등이다. 와. 아, 너무 맛있네.
0: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1: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름에 그냥 빡빡하게.
2: 불회? 불회를 먹어야 90%를 먹어.
1: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2: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진짜 기름장
1: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2: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아 물회 진짜 대박이다.
2: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어 물에 뜨겠어.
1: 과장이 심하시네.
2: 어 진짜
0: 불회 맛이었던 거 분이 나나요?
2: 불이 아니네요.

0: 껍질은 약간 또 약간 뭐. 그러니까. 전 나왔어. 아, 난
1: 민어전이 나.
0: 민어전. 오, 예. 여기 민어전 씨 중에 전.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2: 와, 그러네요.
0: 부드럽고 촉촉하고
1: 이 안 써도 될
0: 이를 안 써도 사라져.
1: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회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오기 때문에 식감하고 마찬가지예요.

0: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이거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0: 그래도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국무신 제대로인데요?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맛있어,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2: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막대.
2: 대충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 하고 있습니까?
2: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0: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줄 건 없어요?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이제
2: 기기 시작하면 네.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3: 대화기 잡으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3: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0: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어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0: 최수종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1: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0: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0: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1: 진짜
2: 분이?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1: 언성이 높아지네?
0: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1: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0: 아우 여우. 아우 여우.

0: 매운탕 안 시켜서 못할 뻔했니? 어?
1: 우와.
0: 다르지?
1: 야. 오,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1: 아.
0: 아, 국물 죽인다.
1: 야.
2: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2: 아우, 얼큰해.
1: 아.
0: 강황가루 뿌린 맛이나.
2: 좀
0: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1: 진짜
0: 맛.
1: 진짜 그러네요.
0: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2: 자박자박하니.
0: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2: 맛있다.
0: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2: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2: 감칠맛이. 맛있어.
1: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0: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지?
2: 아, 진짜 맛있다.
0: 맵긴 한데 괜찮아.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2: 회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0: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2: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네. 교육이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만끽하라.
0: 카르페 디엠.
1: 네, 카르페 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호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민!
1: 민호 드시러? 어서 오세요!
0: 오~ 깔끔했다.
1: 도망가야 돼.
0: 역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0: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씬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깨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찰 음식 명장 1호이자 47년째 요리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계신 선재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룸에
1: 예,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스님. 예.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스님께서 이렇게 많이 거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떻게 저희 방송에 오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먼저
1: 제가 뭐 수행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식진흥의사상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그 분들한테 우리 그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네. 제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사실 이렇게 섭외 요청이 많으신 것도 그 글로벌 OTT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있잖아요.
1: 네.
0: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을 알리기 네. 위해서도 출연을 결심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1: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찰 음식이라는 것을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고 물론 이제 옛날에 저보다 먼저 하신 스님들도 계시는데 그냥 짧게 뭐 네. 이런 방송에서 좀 했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통 중장년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나가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청년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0: 네. 그런 관심이 뭐 이제 수행하시는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린 데는 좀 반가웠을 수도 있지만은 살짝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사찰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식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 다르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요,
0: 네.
1: 생명을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배가 불러 죽겠다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생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먹는 음식이 우리가 뭐 자연식이다, 채식이다 그러잖아요. 사찰 음식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도와줘야 돼요.
0: 네.
1: 그것이 이제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지혜를 주는 음식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줘야지만이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0: 네.
1: 그분들이 다 무슨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 음식이 사찰 음식입니다. 그럼 왜 그게 음식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좋은 음식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식재료에서 오고
0: 네.
1: 좋은 식재료는 좋은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배추를 먹겠다 그러면 배추를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햇빛 뭐 공기가 필요한데 그 땅이 만약에 아프면 또 물이 안 좋으면 공기가 안 좋으면 배추 자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0: 네.
1: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먹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했고
0: 네.
1: 그 스님들이 그런 음식 문화를 이제 가꾸고 또 수확하고 그걸 가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0: 네.
1: 모든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 된다.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기초라는 거죠.
0: 네. 그러한 정의를 하면은 사실 채식하고 아주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1: 네.
0: 그냥 건강해야 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또 우리 몸이 또 그걸 받아들이면 더 건강해지고. 근데 또 사찰 음식하고 또 크게 다른 게 흔히 좀 알린 게 오신채를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오신채는 파, 마늘, 양파, 달래, 흥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흥거는 우리나라 없고 중국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파마늘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열을 많이 이렇게 내주는 음식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주지만 하도내게 만들어줘요. 그런 음식들이. 왜 열이 나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채식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0: 근데 사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가신 이유가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누가 이제 나한테 뭐 흑백연사 받느냐 이렇게 해서 안 받다 그랬더니 스님한테 혹시 섭외 안 하느냐 물어서 아니 안 왔는데 그랬더니 오면 나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흑백 요리사라고. 그래서 오늘 다 안 나가요. 대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예, 저게 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해서 내가 왜 요리 경연 이런 데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식재료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는 지혜가 많다. 그래서 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산과 뒷산은 야채 맛이 틀리고 그래서 나라가 또 옆으로 긴 게 아니라 길이로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북서부터 제주도까지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식재료가 나오는 시기도 틀려서 먹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식재료를 지혜롭게 먹는 것이 바로 발효이다. 김치도 담아 먹고 간장, 된장, 꼬창을 통해서 이거를 독을 해독해주고 그 지방에 따라서 더운 지방은 된장을 많이 먹고 참기운이는 추운 지방엔 고추장으로 이 음식을 해서 이렇게 지방마다 음식을 이렇게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잘 담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 흑백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두 번만 출연시켜서 떠리키라고 나갔는데 그렇게 끝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0: 탑6까지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원하신 바 이런 사찰 음식, 채식주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1: 이제 우리 나이 때는요, 뭐 집에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지시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뭐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대가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무슨 일은 하지 않지만 엄마가 엿고구나 이러면 나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떠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이제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대요. 할머니가 매일 밥상을 그렇게 예쁘게 막 가지가지 음식을 차려줘서 할머니 때 음식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먹었던 기억들이 제가 음식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진짜 잘 먹고 그렇게 호강해고 살았 더라고요. 예.
0: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너무나도 좋은 귀한 음식을 드시고 자르셨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길 아니면 또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출가를 하셨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또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는지 그것도
1: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네.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용두사 그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후배들하고 거의 용수사를 갔는데 큰스님이 부모원 증언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아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출가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스님한테 법문 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집착을 내는 대도인이 돼서 네. 부모님 은혜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출가자가 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 깜짝 놀라시면서 네. 네가 뭐 돈이 없니 부모가 없니 뭐 네가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부모님을 거역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설득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죠.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반 허락하시고 어머니는 허락 안 한 상태에서
0: 출가를, 네,
1: 출가를 했어요.
0: 네, 절에 들어가셔서도 첫 일이 사실 스님들의 식사인 그 네, 네. 공양을 준비하는 일부터 네, 하셨다고. 네. 그게 원래 처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1: 네, 맞아요.
0: 원래 그게
1: 그래서 네. 농사 짓고 이제 밥 짓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하심도 하고 내려놓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제가 요즘에 새싹이라는 걸 이렇게 먹잖아요. 옛날에는 새싹을 따로 안 팔고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날 때부터 이렇게 뽑아서 새싹부터 먹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예. 옛날 새싹을 따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배추도 심고 무도 심어요. 근데 노스님이 이제 그 씨를 뿌렸는데 서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많이 뿌리고 어디는 조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제 그릇을 들고 저걸 뽑아야 된다. 너무 꽉 베인 거는 네, 네. 못 자라니까
0: 이렇게
1: 네, 네. 중간중간 뽑아주고 또 성근 데는 얼마 안 낸 데는 이게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비 오면 탁 쓰러져 갖고 힘드니까 저걸 뽑아서 여기다 심고 저 많은 데는 뽑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수행할 때도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항상 중도를 지켜서 하라 그러면서 네. 거기서도 이렇게 도를 일러주세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새새생생에 목숨을 다 바쳐서 수행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거기서 제가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평생을 나 수행자의 그 길을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 알려줘야겠다.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년 이제 아이들, 네. 어린이들
0: 그 어린이들.
1: 예,
0: 그 청소년을 위한 불교 수련회를 운영하시면서 그 먹는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 이제 아까 채식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막 그 돌이나 뭘 던져갖고 막 일렁이면 그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고요하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절에 와서 아이들이 먹고 나면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몸속에 독을 빼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얼굴빛이 틀려져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교육청에서 보내다가 전국의 아이들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네.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심성과 또 아토피 이런 거를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무리해서 사실 병이 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거의 3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밥도 네, 대충대충 네. 너무 바쁘시니까는
1: 뭐 거의 뭐 잠을 뭐 24시간을 지켜야 될 정도로 했으니까.
0: 그렇게,
1: 저는 네. 그냥 손바닥 발바닥이 노라니까 귤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새카맸었거든요.
0: 시험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1: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그냥 길어야 1년이고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0: 간에

0: 열이 차니까 압이 올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주스도 못 먹으니 밥은 어떻게 먹? 그러면 당근 주스를 김치국물 타 먹고 간장 넣어서 먹어라 이렇게 해줘서 김치국물을 타 먹고 간장 넣어서 먹으니까 당근 주스 먹고 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섞어 먹다가 그걸 갖고 김치를 담고 수박도 막 차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이제 수박을 갈아서 그 물에다가 김치 담그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 기초가 되는 나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 꽃향 갖고도 김치를 담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간장 된장 그리고 내가 그 감식초 그거가 다였어요.
1: 김치를 만드는
0: 아니 그리고
1: 영양.
0: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장도 담가 먹고 이제 또 그 간장에다가 김치를 절어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그게 약이 따로 필요 없으시네요.
0: 네, 네. 저를 살려준 것이 음식이었고 그래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그런 비행청소년을 더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음식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의 지혜를 전하고 또 연구하는 곳이 궁금해집니다. 가파른 산 중턱에 놓인 그곳을 저희가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고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침 시작입니다, 이게. 아침 일어나서 스님한테 기도하고, 내 마음 들여다보고, 그런 거 시작입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 뭐 속으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차도 마시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치자같이. 요 꽃잎은 요즘에 그 겨울에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꽃을 그냥 버리기 미안해서 잎을 이렇게 말려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저기 기쁨 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0: 저한테 요리 배우신 분이 저라고 이렇게 떠서 보내주셨어요, 인형을. 네. 이쁘죠? 네. 여기는 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자연의 식재료를 내가 먹었을 때 약이 되게 만들어주는 양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가 있는 곳입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스님. 저희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장독대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따라하기 쉬운 팁이라든지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좀 더 보약 같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0: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발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고기나 뭐 쌀은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소화시켜주는 게 발효거든요. 얘는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뭐 김치나 장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1: 빼주는.
0: 그렇지. 네. 이 플러스 100을 마이너스가 해서

0: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네. 음식 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뭐 저렇게 장도 다 못 가지면 저렇게 만들어진 장을 좀 사서 드시면 좋겠고 구해서 드시면 좋겠고 내 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저는 김치를 많이 담가서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저는 김치 속에 제가 담근 장도 넣지만 그냥 그거 아니라도 발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 귀중한 소중한 그게 바로 김치거든요. 유네스코도 올라가고 장문화도 올라갔는데 저는 그 장과 김치 문화는 세계 무산에 문화유산에 올라갈 듯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어떠한 세계 음식하고도 우리나라 음식과 어디가도 잘 어울리지만 세계 어떠한 음식하고도 잘 조화롭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김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천연의 맛을 또 즐길 수 있잖아요.
0: 그리고 사람들이 김치 그러면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맵지 않게 먹는 김치 많아요. 우리가 떡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고 죽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매운 것만 생각하잖아. 네. 막 무김치, 뭐 안 그러면 배추김치, 그다음에 뭐 열무김치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간장에다 절여서도 하지만 가위를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오곡 못 먹으니까 뭐 수수, 뭐 보리, 뭐 이렇게 좁쌀 이런 거 넣고 이제 가위 이제 먹고 남자 많거나 가위 있으면 그 가위를 다 갈아서 김치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밥을 먹기 전에 주스처럼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먹고 어디 가서 좀 먹고 불편하면 그거를 주스처럼 마셔요. 네.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0: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물질적으로는 지금 뭐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이제 또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 먹는 쓰레기를 좀 줄이는 일을 스님들의 그 실생활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도 내가 먹거리를 비누알 속에 농사지는 걸 자꾸 먹게 되면 걔도 행복하지 않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지만 지구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철 음식 먹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먹고 이랬으면 어떨까, 그래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 문화가 한동안 이렇게 중간에 없어 사장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그 먹거리, 문화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내 먹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1: 저희도 기대해보고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음의 행복은 내가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처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박한 자연에서 얻은 밥상으로 한 끼를 준비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 선지 스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스님.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이랑 디지털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없었거든요. 멀티미디어 쪽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영상원 광고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됐는데 장비나 시설 같은 거보다는 처음으로 제대로 글을 써본 것 같아요. 글로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자기 회고와 성찰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글쓰기를 즐겼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관찰이나 기록하거나 할때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글쓰기를 연구에

0: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료, 그러니까 의대 쪽이랑 많이 연결된 거는 사실 VCU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과 타 분야의 융합을 정말 권장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 이 예술가에 대한 이 존경심이 굉장히 크고요. 공대나 의대, 뭐 다른 학문이랑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유에 대한 생각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제 개인적인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이 유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가부장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사표현을 하거나 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았어요. 지켜야 될 룰도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저는 사회적으로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고 그런 게 결핍한 만큼 너무 이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끊임없이 저를 치유의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글쓰기, 글을 많이 썼어요. 소통이라는 게 뭐지? 몰입이 뭐야? 약간 모든 게 다 궁금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미디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저의 이제 치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고, 말로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해가 되면서, VCU에서 이제 의대나 뭐 노인학교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치유라는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됐고요. 너무나 좋은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런던 공연 할 때는 이별의 순간이었어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별의 순간을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는데, 춘향과 이도령을 어떤 나의 자아의 다른 부분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이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이 이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몰입되면서 그게 내 나 안에 한 부분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액팅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울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였는데 청중들도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떻게 교감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복받치고 저의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했던 갈망들, 너무 못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깨나고 싶고 너무 소통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들, 이게 나만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도 감정을 풀어내면서 이런 생각을 또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1: And I think, you know, where Simi falls is between art and always something. Art and research, arts and health, arts and computer science. Each one of us in the department worked creatively differently. Mm-hmm. She very much, Simi definitely comes from a point of research,

0: and not the same kind of traditional studio practice, but she has ideas that she wants to work through technology. Mm-hmm. Quite often it's collaborative. There's a focus on emotion, human experience, which she investigates through various technological interfaces such as avatars, mm-hmm. where in one of her earlier works, a person speaks, but they speak through a computer avatar, mm-hmm. and then they engage with the avatar to the point where the avatar starts to ask them questions. You know, she really is quite unique in the creativity she brings, but also the ideas and the engagement with various communities, whether it's elderly populations, people with cancer, student experience, but it's quite, she's often sort of stretching out into other parts of the university, such as the medical campus. And the outcomes of that work could be performance, it could be video, can be purely a VR experience or AR experience. But yeah, it's different than an artist who's making installations or performance art, let's say. She's kind of coming from a different place and bringing it to a different place, which I think is so exciting.
1: This way, you have, like I say, the anonymity of...
2: 계속 개인의 문제에 갇혀 있다가 한번 시각을 돌려보자 하면서 시작을 처음으로 한 게 보이싱 엘더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하고 교감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가상현실에 가상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 노인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젊은 시절로. 이 노인분들은 한 90가 돼도 한 내가 지금 50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프라임 타임에서 딱 멈춰 계신 거예요. 사춘기 때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상을 하면서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땠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공간이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에 좀 푹 빠져서 이제 옛날에 잊었던 그런 기억도 좀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노인학과 교수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거라서 모션 캡처가 잘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테크니컬 에러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그런 소망, 그런 것들과 합해져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몰입을 해주고 또 기술이 못 받치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인학과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제 독특한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감하는 게 굉장히 몰입하고 또 공감하는 게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공감 쪽으로도 발휘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3: And then there are many ways that Professor Ru has had an impact on the School of the Arts and the ways in which she has furthered the type of research that the School of the Arts would like to engage in. The first would b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t's a core tenet of how Professor Ru works. And that means working across campuses, that means introducing into her research the work of engineers in the engineering school, the work in health and the social sciences and social work, and really bridging those divides in areas that seem like they really don't have a connection. And yet her research brings everyone together to have such a significant footprint. That's one way she's contributed so much to the school.
2: Yeah. 2, 3년 전에 시작을 한 센티민 보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커먼웰스 사이버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의 지원을 받게 돼서 감성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VR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민자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감성 AI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감시 체계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나 그런 거를 인식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좀 더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그런 감시 체계의 기능을 했었거든요. 이제 보더 컨트롤 같은 거 할 때 뭐 거짓말 탐지기나 상업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뭐 이쪽 트렌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거나 안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민자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특히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 좀 슬펐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뭐 화가 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AT랩과 함께도 이 프로젝트의 한국 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T랩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예종 학생들이랑 함께 한국에 있는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또 한국의 이제 감성 세계는 또 틀리잖아요. 미국의 감정 세계랑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이민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삶을 좀 조망해보고 각종 챌린지 극복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한국의 정서인 한이나 정을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분의 정서에 또 한과 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AI가 이 한과 정 같은 그런 역설적인 좀 모순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없다면은 그 한계는 또 어디일까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담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 She has fostered so much good work that has resulted in exchan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at is in her area of kinetic imaging and AI. And she has really enabled students both from VCU, but also from K-Arts to interact and to work on projects together, which students can come study at VCU. VCU students can go study at K-Arts. So even outside of what Dr. Ryu's done, there's quite a bi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going on.
5: Professor Ryu's attitude towards students and her overall teaching approach is really, as I had mentioned, I think foundational about collaboration and thinking about what can be explored through sharing skills and through group work. She, I think, really infuses her values of listening, of compassion, and infuses that into her teaching practice where students are not only learning from her, but there's also this beautiful sort of reciprocal exchange of ideas. And she really allows people to shine and really showcase their skills within a group setting. I got an opportunity to work with her on a research project, Sentiment Voice, and was able to work with students not only from the kinetic imaging department, but also from the computer science program, and people that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And together, we were abl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t was a really wonderful project to be a part of.
1: Experience of this person.
3: Yeah.
1: Okay. So that
2: 저를 그렇게 믿고 어떤 믿음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창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확신 같은 건 없고요. 자신감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버너러블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의심, 마음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떤 맞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은 의심에서 오히려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의심도 없어요. 몸이 뭐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아무 질문도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고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항상 있어요. 그냥 한번 의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그 자체를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스터리를 계속 회고하고 성찰해보고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저희는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꼬리 한 번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영아.

Lemmy?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숲속이다 숲속.
1: 어머니.
2: 왔네.
3: 어서 와요.
4: 오늘 참가자들은 총 두 번의 미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바로 상금 500만 원과 우와. 한국을 우와. 기념하는 부상을 드리겠습니다.
0: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해야죠.
5: 제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최고의 음식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안토니오, 꿀등할 것 같아요.
6: 너 이길 거예요.
7: 친구들 지켜보세요. 저도 무등 아니에요.
0: 아니 어떻게 문제 와.
8: 내비두고 열으라고.
9: 답답해.
0: 너무 울고 싶었어요.
10: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가 조금
11: 중간중간 울 뻔했어요.
0: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12: 환영해요.
4: 야, 이건 뭐 지구촌 마을에 온 기분이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MC를 맡은 네, 골든차일드 창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한식 컴피티션 코리안 쿡 오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맛있는 경쟁이 펼쳐질 여정에 저 MC 장준도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희가 오늘 팀원이 될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들을 만나기 전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제일 한국에 오래 산 것 같은데 아, 제일 긴장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Dzień dobry, nazywam się Przemysław Krąpiec, przyjechałem z Polski. 한국말로 이제 얘기하자면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확 줄여서 Przem이라고 하시면 돼요.
4: 아, 네. 아, 어렵다. 감사합니다.
8: 이름 너무 어려워.
1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온 여기 막내 엠마입니다.
4: 아, 번쥬르!
8: 번쥬르!
4: 엠마, 번쥬르!
15: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더라입니다.
4: 와우, 딜더라!
16: 안녕하세요. 가나에서 온 글라디스입니다.
4: 아, 글라디스!
1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안토니오입니다.
4: 아, 올라, 올라!
17: 올라.
4: 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서로가 라이벌입니다.
8: 오! 네. 저희가... 지금부터
17: 파이팅 파이팅.
4: 지금부터 한식 경쟁에 여러분이 참가하시게 될 텐데요. 네. 아직 서로의 요리 실력이나 이런 뭐 요리할 때 그런 센스 같은 건 아직 모르시죠 서로.
15: 글라디스는 잘해요.
0: 어, 못돼요. 못돼요.
15: 글라디스 잘.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음식도 저한테 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요.
4: 와,
15: 진짜 잘해요.
4: 그냥 전 세계 음식을 다 통달하신.
15: 네.
10: 히든 카드네요.
4: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뭐 일단 글라디스 씨의 실력만 조금 알고 나머지 분들의 실력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랜덤 비빔밥 만들기! 네, 랜덤 비빔밥 만들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곳 스튜디오로 오기 전에 우리 각자 다들 랜덤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18: 뭐 고를까요? 하나만?
19: Stop. Okay, I will go with this one.
4: 이 재료를 고른 거 가지고 대충 아, 이분의 요리, 음식 센스를 알 수 있거든요. 과연 누가 가장 센스 있는 재료를 골랐는지, 먹을만한 비빔밥이 탄생할 수 있을지
15: 기대가 되네.
10: 기대가
15: 돼요.
4: 각자 나는 이런 걸 골랐다. 힌트 한번 주실래요? 힌트.
13: 와, 저는 이거 있어야 네. 한국 요리 된다.
4: 오, 이거 한식이 있어야 된다. 한식이 된다.
13: 네.
4: 아, 굉장히 주재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뒤돌아 씨는요?
15: 아, 저는 비빔밥이 들어간 거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골랐는데.
4: 아, 그냥. 아, 그냥.
10: 그 정답이요, 정답.
13: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4: 네, 오, 완벽한 전략이에요. 네. 자, 글라디스 씨는요?
16: 이거는 비빔밥 안에 빠지면 안 되는 거.
4: 비빔밥의 머스트 해브. 무조건 있어야 되는.
15: 있어야 돼요.
4: 네, 자. 이렇게 지금 각자 우리 참가자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라면은 굉장히 맛있는 비빔밥이 탄생될 것 같아요. 뒤돌아 씨 거 빼고. 네. 마침 지금 주문한 재료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 한국의 딜리버리는 굉장히 빨리빨리잖아요.
15: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 브라보.
4: 직접 오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3: 팁도 안 줘도 돼요. 그게 너무 좋아요.
4: 너무 좋죠. 아, 네, 배달료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분이 어떤 재료를 주문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야, 근데 누군가가 진짜 그냥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3: 네. 설마 햄버거 이런 거 이런 거.
4: 어, 네, 정말 네, 그런 분이 한 분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자, 일단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요, 바로 멸치 볶음입니다.
15: 멸치 볶음. 아,
4: 멸치 볶음 누가 주문하셨죠?
15: 제가요.
4: 역시. 네.
13: 멸치 볶음.
4: 아니, 근데 멸치 볶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15: 우리나라에서 물고기가 있는데 가시가 있어서 안 먹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거 멸치 볶은 거 먹고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맨날 멸치 볶음. 우리 남편도 지금까지 멸치 볶음 해주거든요.
4: 그쵸.
15: 근데 이거를 칼슘도 되고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13: 오메가3, 오메가3도,
15: 오메가3도 있죠. 있고 맛있었어. 제가 맨날 빠지지 않는 그거예요.
4: 그렇죠. 이거 뭐 손질할 필요도 없고
15: 네,
4: 너무
15: 맞아요.
4: 편하고.
15: 살짝 볶으면 돼요.
4: 네. 자, 다음으로는 아, 요거 약간 멸치 볶음이랑 비슷해요.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지만 아, 요거 또 들어가나 싶기도 한데 바로 느타리 버섯 볶음입니다.
13: 아, 느타리 버섯 볶음. 느타리 버섯 볶음.
4: 자, 그러면은 이 느타리 버섯 볶음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우 엠마. 아,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4: 아, 이 느타리 버섯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1: 네, 저 원래 비빔밥에 버섯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4: 대부분 이제 뭐 표고버섯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뭐 버섯은 다 맛있으니까요. 네, 식감도 너무 재밌고
1: 좋고. 네.
4: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장조림입니다. 네.
13: 저, 자, 왜 누가 고른 거가
4: 완전이요. 나
2: 가장 맛있는 재료.
4: 아, 장조림. 아, 센스 너무 있죠.
13: 네, 센스 있어요. 네. 네.
4: 뭐 장조림 넣으면 간도 돼요.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좋아요. 예, 네, 안드니오 씨.
2: 아이고, 감사합니다.
4: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 되게 그 비빔밥에서는 많이들 넣습니다. 네. 네, 이분은 비빔밥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바로 무생채. 무생채 누가 주문하셨나요?
13: 저요.
4: 야,
13: 왠지 안 할 것 같아서.
4: 야, 역시.
13: 그래서 이제 저 또 무가 시원하잖아요.
4: 아, 역시.
13: 빠지면 안 되는.
4: 야, 아 무생채 완전 나이스 초이스입니다. 네. 네,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 자, 이제 우리 글라디스 씨만 남았는데 계란. 계란.
15: 아, 네. 계란도 있어요.
4: 참치 계란구이. 네.
15: 맞아요.
4: 그렇죠.
15: 네, 감사합니다.
4: 야,
13: 담백하고.
4: 네, 사실은 원래 후라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15: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4: 근데 또 이렇게 배달 제품에 후라이가 없기 때문에
15: 맞아요,
4: 그걸로.
15: 맞아요.
4: 자, 그리고
13: MC 분은 뭐
4: 제가 고른 것도 있죠. 자, 요즘에는 밥도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3: 밥도둑.
15: 뭐지? 궁금한다.
13: 간장게장?
4: 고추참치.
15: 아~
13: 네. 역시.
15: 역시.
4: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양념이 좀 없는
13: 네,
4: 양념이 없는 음식이 오면은 양념을 또 잡아줄 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고추참치를 정해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15: 왜요?
4: 밥이 없어요. 밥이.
2: 밥이 없다고요?
15: 밥이 없어. 어떻게 먹어요, 우리?
13: 샐러드가 되는 느낌이에요.
4: 네, 이거는 뭐 거의
15: 이 양반 이거 시키고 밥 안 주면 어떡해요?
4: 그래요.
13: 네. 밥은 한국에서 머스트 들어가야 되는 그냥 말 안 해도
4: 기본이죠.
13: 나오는 거잖아요.
4: 아, 피디님. 좀 이렇게 좀 재량껏 저희 어떻게 밥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밥. 네.
3: 밥을 그냥 드릴 순 없고. 개인기를 하나씩 보여 주시면
4: 개인기요.
15: 개인기?
13: 개인기?
4: 야, 개인기.
3: 그래서
15: 스페셜 스킬?
2: 여기 너 비보이 하면 되잖아.
4: 비보이 하면 되잖아.
13: 비보이? 저 뭐 비보이야? 비보이 언제 때야?
2: 여기 비보이 있어요.
4: 오, 비보이?
2: 오, 요.
13: 그러면 제 뭐
4: 뭐예요? 저.
13: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아자, 아자, 노래. 빌드업 해야 돼요, 빌드업.
4: 빌드업.
13: 리듬, 리듬. 와우! 예! 예! 와우!
12: 예, 좋아,
11: 좋아, 좋아. 야, 정말, 아.
15: 대단하시죠?
11: 저 사실 지금 저질 체력 그런 거라서.
12: 아, 아니에요. 야.
2: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2: 야, 이제는 아,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비디님?
20: 마음에 드는데.
11: 저 또 뭐 조금 더?
20: 하나만 드릴게요.
11: 어? 아~ 왜 하나? 뭐 조금 더 추가? 뭐 추가?
12: 아 지금 밥 하나.
15: 내가 노래 할까요?
12: 어 좋아요.
15: 노래해 노래 글라디스 뽀. 아. 그거 트로트 노래 잘하죠. 아, 뭐. 오케이 시작.
21: 밤도 하나요.
11: 하나요.
21: 느낌도 하나요.
11: 하나요.
21: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내 나이가 어땠어?
11: 어땠어?
21: 사랑하겠다 좋은 나이인데.
11: 아이야!
2: 완벽 완벽 완벽.
12: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21: 오 샹젤리제 파라파라파.
12: 와 동작이 좋아요.
15: 잘했다.
12: 야. 저희 지금 재료 얻기 성공했나요?
15: 네, 성공하셨습니다.
12: 와! 야! 화끈하게! 그렇지! 나이스!
22: 참기름 좋아합니다.
12: 오, 나이스 참기름! 오, 지금 스튜디오 내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15: 맛있는 냄새 아주.
11: 네.
15: 비벼.
11: 아, 비벼.
12: 비빔, 비빔, 비빔, 비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치얼스 한번 할까요? 자,
15: 잘 되게.
12: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짠, 치얼스. 야 이거.
15: 간다 맞았어요.
2: 간 맞아요.
15: 간 따 맞았어요.
23: 맞았어요.
15: 재료가 별거 아닌데 괜찮아 같이 비벼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11: 그 뒷맛이도 있어요. 약간 좀 깔깔한 그런 살짝 매콤한.
15: 이거 우리들의 비빔밥? 우리들의 비빔밥.
12: 야 우리들의 랜덤 비빔밥.
15: 맛있어.
24: 우리들의. 안 드셔도 되니까 이제 정리할까요?
12: 네.
15: 맛있는데? 잠깐
2: 진짜 맛있는데? 전 진짜 다 먹고 싶은데요.
12: 자, 랜덤 비빔밥으로 저희가 배도 채웠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리안 쿡 오프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이 코리안 쿡 오프는요, 바로 한국인 어머니와 오. 한 팀을 이뤄서 최고의 집밥을 만드는 게 이번 대회의 규칙인데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팀원이 될 한국인 어머님을 직접 선택할 수 오.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은요, 바로 한국 요리 표현 미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제시어를 듣고 그 뜻을 행동으로 직접 나오셔서 칼질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썰기. 채 썰기. 자 이름과 함께.
15: 글래디스.
12: 자 보여주시죠. 채 썰기. 오.
11: 오!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아요?
12: 자, 잠시만요. 네. 근데 요거는
15: 아니에요?
12: 채썰기가 아닙니다. 네? 뒤로 한번 가보시죠.
11: 해봐요.
12: 네. 방금 거는 채썰기가 아니었어요. 자, 손 조심하시고.
15: 네. 오!
12: 자, 디도라 씨, 채썰기 정답!
15: 아, 네. 근데 무도 채 아니에요?
12: 네?
15: 무도 채 아니에요?
12: 채로, 아, 네. 채로. 채는, 네. 채썰기는 이렇게 길게. 아,
15: 제가 잘못 네. 들었어요.
12: 야채나 가을 따위를 가늘고 길쭉하게 썰어야 되는데.
15: 오케이.
12: 바로 문제 송송.
18: 송송?
12: 송송.
18: 글래디스.
12: 아 글래디스. 바로 도전해 보세요. 송송. 오.
18: 괜찮아.
12: 대파를 집었어요. 대파를.
18: 이렇게?
5: 송송.
12: 자, 송송.
18: 맞아요? 맞아요?
12: 송송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18: 아니야?
6: 아니야.
12: 하송송.
18: 봐봐, 이 양반도 몰라요.
12: 그러니까. 자, 지금. 아, 지금 제작진 쪽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통상하고 있는데.
5: 잘했어요.
12: 자,
5: 작가님도 물어보시면.
12: 그죠? 이게... 자, 뭐, 다른 것들 다 이렇게 큰. 자, 이렇게만 나왔으면은, 네, 송송이 아닌데.
18: 제가 손 컸나봐요.
12: 네, 손이 크셔서. 근데, 어, 이 와중에 찾아보니까 송송이 하나 있었어요.
5: 포인트 좋아하지.
12: 자꾸 이러시면은.
5: 네, 네. 잘했어요.
6: 네가 조금 애매했지만, 송송으로 인정.
12: 송송으로 인정. 네.
5: 잘했어,
12: 자, 잠깐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스피드가 관건일 것 같아요.

0: 와, 알고 나오셨네.
1: 어, 알고 나.
0: 어슷설기. 자, 제주라.
2: 네. 야, 뭐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오! 잠깐만요.
0: 아, 근데 확실히 정말 남편분이 요리하시네요.
1: 네. 아, 아니에요.
0: 와!
2: 아니에요.
0: 어슷설기.
2: 아니.
0: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굉장히 쉬워요.
3: 굉장히 쉬워요?
0: 스피드 문제, 스피드.
2: 스피드요. 어.
0: 자, 다음 문제는요. 칼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바로 조물조물.
2: 조물조물.
4: 어,
0: 잠깐만요.
4: 조니.
0: 우리 안토니오 씨 빨랐어요. 네.
2: 조물조물?
5: 제 생각엔 마늘 관련인 것 같아요.
0: 네네. 야.
5: 이게 아닌가요?
2: 칼 안 썼을 텐데 왜 칼 써?
0: 조물조물?
6: 잘했어요.
0: 조물조물 실패입니다. 샘샘샘샘. 아니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칼 안 써도 되는데.
2: 샘샘샘샘샘샘샘샘샘샘.
0: 자, 하나씩 탈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샘. 오케이. 아, 자, 가보시죠. 조물조물. 자, 샘. 네. 아, 조물조물 확실해요?
3: 네.
6: 뭐 이렇게 이렇게.
2: 어, 나 똑같아 이렇게.
0: 맞아요?
3: 맞아요.
0: 확신합니까?
3: 맞아요.
0: 조물조물.
3: 네.
0: 정답입니다.
6: 이거 왜 칼을 잡았어?
0: 다음 문제. 다지기, 탈탈, 버무리기. 다지기 정답입니다. 탈탈 정답입니다. 지역클레디스.
2: 버무리기 이렇게 이렇게 버무리기.
0: 오른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2: 중요해.
0: 방향?
2: 어, 맞아요.
0: 오른손으로 맞아요?
2: 어, 맞아요.
0: 오른손으로? 이쪽 방향 맞아요? 반시계 방향 맞아요?
2: 사람마다 뭐 다 틀려요, 양반아.
0: 아, 사람이. 양반아. 버무리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게임은 우리 글래디스 씨가 1등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등은 우리 부샘 씨고 자 3등. 자, 그럼 디도라 씨 3등. 자, 이제 4, 5등을 정하셔야 되는데 사각껍질을 누가 더 길게 깎나. 엠마 씨와 안토니오 씨의 대결입니다. Ladies first. 자, 엠마 씨부터.
5: 손가락 조심하라.
6: 거의 라만슈 터널처럼 저기 그 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끊긴다, 끊긴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5: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0: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6: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 파이팅, 파이팅!
5: 오, 잘하네!
0: 오, 잠깐만요, 자, 자! 자,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아, 끊어졌습니다!
2: 막 다 꺾었어요?
0: 엠마 씨의 껍질, 자 길이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6: 우와, 잘했어요,
0: 자,
6: 잘했어요.
0: 가보시죠.
5: 자, 자 조금 더 네,
0: 가늘게 해야지 지금. 어?
5: 에이,
0: 오, 잠시만요 지금.
5: 예.
0: 야, 사과가 반이 날라갔어요 지금. 야, 야.
2: 조심해, 조심해.
6: 사과야, 파인애플 아니야.
0: 자, 이거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시 맞게 딱 좋은데요.
2: 와.
0: 오, 근데 지금 안토니 씨도 굉장히. 와. 오, 근데 지금 안토니 씨도 굉장히.
2: 아, 엠마.
0: 우리 꼴찌 결정전 엠마 씨가 우승하였습니다.
5: 잘했어, 잘했어.
0: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2: 네.
0: 드디어 여러분과 한 팀이 될.
3: 아, 드디어.
0: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가족의 집밥을 책임져온 손맛의 달인. 바로 어머니인데요.
3: 오.
0: 어머니 나와 주세요. 다 아니라.
3: 안 나
0: 어머니 안 오셨어요.
3: 아, 그래요?
0: 네. 사진 힌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진.
0: 네. 여기 다섯 분의 어머니의 이 힌트 사진들을 보고 나랑 잘 맞으실 것 같은 어머니는 누군지, 이 어머니는 어떤 요리를 잘하실 것 같은지.
2: 네.
0: 네,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유롭게.
2: 네.
0: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오. 한국인 A 어머니입니다.
2: 예.
0: 자,
3: 어, 이 좀 무서워요.
0: 왜요? 왜요? 왜요?
2: 무서워,
3: 저희 엄마랑 그 손에 그 도톰한 거랑 비슷해. 제가 등짝 스매싱 맞을 때 그 손이거든요.
0: 굉장히 좀 아픈 손이에요.
3: 네.
0: 자, 굉장히 네,
3: 그 옆에 그 뭐예요? 빵인가요?
2: 아니, 매주 같은가요?
0: 매주.
2: 맞아요.
0: 매주?
3: 아, 매주.
2: 네, 아, 국수. 그 뭐지? 오, 된장. 된장
3: 맞죠? 된장.
0: 네, 된장. 아. 직접 예. 네. 하신 콩국수 같아요. 콩국수.
3: 아, 콩국수.
0: 네.
3: 아, 콩국수. 지금 이런 통날에.
0: 자, 굉장히 지금 뭔가 내공이 좀 느껴지시고
2: 네.
0: 센 어머니세요. 네, 카리스마가 오,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어머니 보여주세요. 아,
3: 야, 여기.
2: 여기 더 아프네.
3: 죄송한데, 여기 어머니 중에 약간 마동석.

0: 안토니 같아요. 이거
1: 안토니
0: 이거 맞으면 진짜 네.
2: 톤이 되게 아, 파워가 느껴지시고
0: 운동하신 것도
2: 그렇죠 그렇죠 운동도 하시고
3: 어, 두부김치 아,
2: 근데 저 두부김치 너무 아, 맛있을
0: 두부김치.
2: 것 같아요.
0: 아, 두부김치 진짜 능력이 들어가요 많이 네. 쉽진 않아요. 아,
1: 두부 진짜 그리고, 좋아요.
0: 네. 맛있겠다.
2: 아, 좀 솜씨가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0: 겉에는 보여주신 거 아니라 안에 이렇게 세월이 보여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수많은 열의를 걸친 손이라고.
2: 네, 그리고 손금이 좋으세요. 부자이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see your money. 오, 잠깐만. 항아리가 진짜 많으시고.
0: 호밥인가요? 저게 뭐예요? 와.
2: 저것도 이제 아, 간장. 저 항아리는 지금 저 간장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0: 주물주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2: 야, 실제로 저렇게 간장이나 멸치 담그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아리를.
4: 어려워.
2: 진짜 어려운 건데. 그 저 끝에 거는 저게 죽인가요? 죽 쓰는 건가요?
0: 밭인 것 같지 않아요?
1: 그리고 하시죠? 지방 계신 것 같아요.
2: 야, 사실 저런 거 대부분 많이 사 먹지 직접 맞아. 하시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0: 저 정도는.
2: 예, 굉장히 고수의 예, 느낌이 느껴집니다.
4: 와.
2: 오! 오! 잠시만 일단 그냥 부자신 것 같은데?
1: 그렇게 더 이쁘시네요.
0: 네, 잠시만요. 그 반지가 두 개 껴 있나요?
2: 아, 맞아. 금 반지 금반지가 지금 약지에 두 개가 껴 있으신데
0: 일단은 손이 빨라 보여요.
2: 어, 그렇죠. 손이 굉장히 얄쌍하시면서
3: 하고 요리 잘하실 것 같아. 손 같아.
2: 그리고 두부 조림을 하신 것 같은데. 두부 구이인가 뭐 조림 같은 두부 요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맛있게 잘 하셨어요. 네. 야, 그리고 저 마지막 사진은 누가 원인지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0: 그렇죠.
2: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머니 사진도 보여주세요. 어? 우와! 오! 잠깐만!
0: 잠깐만, 왼 오른쪽이랑 오. 왼쪽이 잠깐만. 뭐죠?
2: 이게 지금 작가 증서? 작가이신 것 같아요, 작가. 오.
0: 가운데는 작품이고,
2: 네, 작가 이거
1: 춤도 하신 것 같아요.
2: 춤도
3: 재미있는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0: 춤도 되게 안토니오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2: 안토니오
0: 씨랑 그
2: 춤 추면서 만드는 밥.
3: 쌀쌀 네. 보여주세요.
2: 이 어머니께서는 화가시래요.
0: 아, 화가.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분의 어머니 힌트 사진을 다 봤는데, 네, 우리 1등 글라디스 씨, 자 어떤 어머니랑. 함께 파트너가 하고 싶으신가요?
3: 와, 보니까 골리기 조금 애매해요.
2: 오, 그래요?
3: 네네네. 왜냐, 사진 보니까 다 약간 잘하신 분 그렇죠. 같은데 제가 골리고 싶은 사람, 아까 메주 만드는 사람, 메주 만드는 거 쉽지 메주? 않으니까.
2: 항아리까지 직접, 아, 장을 직접 잠그셨던 네네네. 시어머니.
3: 네네네.
2: 자, 그러면 우리 글라이스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3: 네네네. 네.
0: 시어머니.
3: 네.
2: 시어머니는 건강하시죠?
3: 아니, 돌아가셨어요.
2: 아,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3: 괜찮아요.
2: 자, 2위, PCMC. 아, 네. 자,
5: 저는 네. 이미 골랐어요.
2: 어?
5: 저는 B예요.
2: B. B 어머니.
5: B 어머니.
2: 네.
0: 그 오른쪽 메뉴 너무 저랑 잘 맞은 것 같아서.
2: 두부김치.
0: 일단 에너지 넘치실 것 같아요. 운동 더 하시나 보네요.
2: 그쵸, 운동도 하시고.
0: 그래서 B 마이 어머니.
2: 저 B 마이 어머니. 자, 부심부심은 B 어머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위는 우리 뒤돌아시죠.
6: 저는 골랐어요. A 어머니.
2: A 어머니.
6: 네. 시골에 그 너무 우즈베키스탄 같기도 하고.
2: 네.
6: 어, 너무 좋아 보여요. 되게 어머니가.
2: 정겹죠.
6: 네, 네. 고생하셨던 어머니인 것 같아요.
2: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정겹고.
6: 맞아요. 그리고 네. 맛있는 음식 만드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6: 네. 또 A 어머니.
2: 자, A 어머니. 사실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부터 나오는 법이잖아요.
6: 맞습니다.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대결에서 사용할 재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3: 특산물?
2: 네. 지역 특산물. 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한민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자, 근데 우리 다 지역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나요?
7: Yes.
1: 네.
2: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0: 전라도.
1: 전라남도.
0: 전라남도예요.
2: 자, 여기는 어디예요?
0: 여기는 경상북도인가? 경상북도인가?
2: 자, 여기는요?
6: 강원도.
2: 아, 오, 그럼 다들 얼추 아시네요.
0: 네.
1: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재료가 다 사용하나요?
2: 전체를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 한 가지를 이용해서 백열 요리에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는 뭐 다들 잘 모르시니까 사실 이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뭐 문제 하나 있으면. 있어요. 뭐지? 한국은 재료의 존집백과리라서 네. 한 지역을 치고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하면 감자도 있지만
2: 그렇죠.
0: 황태도 있고
2: 그렇죠.
0: 그 알 수가 없어요.
2: 옥수수 뭐 오징어
0: 그러니까
2: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 놓겠습니다.
3: 네네. 자, 같이 일어나.
2: 하나씩 골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0: 골라. 네. 어이.
4: 이렇게.
7: 나 이거 골릴게요.
2: 오! 잠깐만. 블라디 씨 바로.
0: 저는 찌끄러기 그냥 남은 거.
2: 찌끄러기.
0: 나 뭐 왜 이렇게 작은 거를.
2: 벌써 알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뭐 먹을지도 알아요.
8: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신 촬영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광각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사진가들은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제주 바다는 항상 다이빙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iving among sea anemones are great models.
3: 이제 난류성은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에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Together with her father, Kim Yuri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4: 아니면 소나무 같은 바다 샘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산호 옆에 걸려 있는 국물이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5: 공개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0: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6: 이번
0: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7: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촬영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29 works across 6 categories.

0: The thrilling moment of that first dive.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Jeju만의 특색이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에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더니 여러분도 많이 와서 다이빙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좀 화려한 점과 그 다음에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촬영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런 화려함과 그 다음에 작은 생물들을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촬영 대회가 아니더라도 혼자 따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점들을 알려 노력하겠습니다.
3: 종목이 다양하듯 분야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통해 비다이버들이 잘 모르는 제주 바닷속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있다면 본 대회를 좀 더 규모 있게 국제대회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세계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story of Jeju's underwater photographer.